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한국 유학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협회 소식을 전해드린 뒤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중우우동맹협회는 진안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을 앞으로 모두 교류는 물론 이주민 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안군 다문화축제에서는 중국 문화체험 푸스를 운영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를 매니큐어 아트로 표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지역 노동자 토론회에도 함께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모여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으며 한중우호동맹협회 회원들도 통번역 프리랜서를 대표해 노동 환경 개선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함께 응원했습니다. 이어서 협회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회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름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협회의 하반기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 전주 트리플거리 글로벌 서포터즈에 한중우우동맹협회 회원 2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서포터즈는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지역 대학 유학생 가운데 총 10명을 선발하는 사업으로 전주의 관광과 문화, 축제, 음식, 체험 등 다양한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발된 협회 회원들은 앞으로 전주의 다양한 관광 차원을 직접 취직하고 개인 SNS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등 자국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전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전주를 알리는 글로벌 홍보 대사로 선발된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면 전주 곳곳에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중우우동맹협회는 앞으로도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우우동맹협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那今天呢，我们将为各位介绍韩中友好同行协会呢七月开展的各项活动。首先，韩中友好同行协会与镇安县家庭中心签署了业务合作谅解备忘录，双方约定未来将共同推进文化交流以及助力移民稳定融入本地社区的各类项目，继续深化合作关系。其次，协会呢在镇安县多元文化中心节开设了中国文化体验。展位通过以美甲艺术呈现中国传统文化的体验项目，众多本地居民与多元文化家庭得以自然接触，并感受中国文化的魅力。这场以亲身体验促进相互理解、拉近彼此距离的活动，成为了一段有意义而深远的经历。那么随后啊，协会参与了全北地区劳动者研讨会，平台劳动者。是自由职业者以及特殊雇佣劳动者齐聚一堂，共同探讨一线工作面临的困难与政策的改进方向。那么，韩中友好同行协会会员呢，也以笔译、口译、自由者、职业者代表的身份，传递了改善劳动的环境、完善相关制度的诉求。与会者对彼此的 困境深表共情，共同呼吁出台政策，打造更优良的劳动环境。之后呢，协会举办由协会工作人员、志愿者以及会员家属啊共同参与夏季研讨会，参与者共进晚餐。那么，孩童体。

0: 验溪水活动，共同度过了沟通交流、凝聚共识的美好时光。那此外呢，参会人员还就协会下半年的运营方向与发展规划交换了意见，共同为后续活动开展做好筹备。那么本次呢，我们还有一则喜讯报道啊，那韩中友好同行协会呢，共有两名会员成功选入2026年泉州的全球推广团。本次全球推广团项目计划从居住在泉州的外籍人士与本地高校留学生中遴选共计十名成员，承担向海内外宣传泉州旅游、文化、节庆、美食、体验等多元的文化职责。那么入选的协会会员啊，未来将亲自探访泉州各类旅游资源，通过个人社交平台以韩语、中文等母语制作宣传内容，向世界推进泉州的独特魅力。那在此呢，我们向当选泉州全球大使的这两位会员啊，表示衷心的祝贺，期待各位能够向更多的中国群众介绍我们泉州各处潜藏的魅力，吸引更多的游客到全罗北道自治州，体现我们当地的文化。那未来呢，韩中友好同行协会将持续助力移民稳定定居，持续发展和连接中韩两国文化交流的桥梁与作用，全力打造与本地社区共同成长的行业协会。以上就是本次韩中友好同行协会的全部活动动态。
1: 청취자여러분전주공동체라디오와함께하고계십니다오늘의주제는중국유학생의한국생활입니다그런데오늘은너무딱딱하게유학의의미는무엇인가이런질문으로시작하지않겠습니다우리는조금더현실적인이야기부터시작해보려고합니다예를들면공항에서숙소까지어떻게가는지편의점계산대앞에서왜갑자기긴장했는지그리고떡볶이를먹고왜물을세컵이나마셨는지같은이야기입니다
0: 对，今天呢不是这个论文答辩的现场啊，也不是什么留学的说明会，我们其实聊的是更真实更有画面感的留学生活。那刚来韩国时的紧张和慢慢适应后的成就感，生活和文化的差异，还有快毕业时那种又开心又不舍的复杂心情。
1: 그래서오늘방송제목도새롭게준비를했습니다캐리어속한국생활중국어로는行李箱里的中国입니다유학생의캐리어안에는옷과책만들어있는게아니죠긴장설렘가족의걱정친구의응원그리고언젠가추억이돌맞은순간들이함께들어있습니다
0: 那今天呢，我们就打开这只留学生行李箱，看看里面都装着哪些故事。首先介绍第一位嘉宾，正在韩国继续留学生活的莫欣。莫欣你好，那请和听众朋友们打个招呼吧。
2: 안녕하세요저는현재한국에서공부하고생활하고있는모신입니다오늘한중동행라디오에출연하게되어반갑습니다제가지금직접경험하고있는유학생활이야기를솔직하게나누고싶습니다
1: 네반갑습니다또한분은졸업을앞두고있는중국유학생여이판씨입니다이제한국유학생활의한장을마무리하고새로운출발을준비하고계신데요안녕하세요
3: 大家好，我是姚一凡，现在正准备毕业。回头看这几年在韩国的生活，有辛苦，也有很多珍贵的经历。今天很高兴能和大家一起聊一聊，也分享一些自己的真实感受。
0: 那一位正在留学的途中啊，一位即将毕业出发，两个阶段放在一起就像是一部留学连续剧。第一集是我是谁，我在哪儿，公交车往哪儿开，最后一集是论文改完了吗，答辩准备好了吗，未来去哪里。
1: 맞습니다오늘방송에서는처음한국에왔을때기억한국과중국의생활문화차이유학생활속에서겪었던여러경험들힘들었던순간그리고졸업과앞으로의계획까지차근차근이야기해보겠습니다
0: 那我们也希望正在收听节目的中国留学生朋友们可以在这里这些故事里找到共鸣，也希望未来准备来韩国留学的朋友们能通过今天的节目啊，更真实的了解在韩国学习和生活的样子。
1: 유학 생활의 첫날을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공기, 낯선 안내판, 들려오는 한국어,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했구나 하는 마음까지요. 처음 도착하는 공항, 낯선 거리,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여러 감정이 함께 있었을 텐데요. 무신 씨,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무엇인가요?
2: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어만 들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사는 일, 학교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등조사처럼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설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0: 那这个感觉啊，很多留学生都懂，在自己国家呢是很日常的一件事情。那到了外国呢，就会感觉到变得很困难。比如说像咱们坐公交、买东西、去学校啊、办理手续，明明都不是些什么很大的事情啊，但是因为语言不通，就会在心里感觉到琢磨很久、准备很久，然后买一张交通卡啊，本来是很小的事情，但是因为听不懂，然后就感这个感觉呢，就好像是在参加这个小型的考试。
3: 是的，我特别能理解。其实我刚来韩国的时候，印象最深的也是那种对一切都充满未知的感觉。拖着沉重的行李来到一个全新的国家，周围的环境、语言、学校手续、住宿问题、外国人登陆证以及银行卡办理，这些事情都需要一点一点摸索。那时候既期待即将开始的留学生活，也难免会感到紧张和不安。现在想想，刚开始最难的其实 不是某一件具体的事情，而是如何在陌生的环境中重新建立自己的生活节奏。
1: 생활 리듬을 다시 만든다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유학은 학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시간, 길 찾는 방식,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까지 모두 새로 배우는 일이니까요.
0: 那重新建立生活节奏，那这个说法啊很准确。因为留学呢，不只是换一个学校，也像是把原来熟悉的生活方式呢，全部都全新再重新梳理一遍。吃饭、交通、学习、交朋友，甚至是去哪里买生活用品，都要慢慢摸索。原来啊，在国内很自然的事情呢，到了国外都需要重新学习。
1: 그런 게 낯선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는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꼭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혼자 해냈을 때, 아, 나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모신 씨는 어때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나요?
2: 네, 저도 처음으로 혼자 한국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행정실에 가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아직 서툴려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고 용기를 내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오는 순간 정말 뿌듯하고 나도 조금씩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생겼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那其实很多时候啊，让人有成就感的，并不是什么特别大的事情，可能是第一次自己办好了手续，第一次听懂了一条重要的通知，第一次一个人解决了原本不会处理的问题。虽然都是些小事啊，但做成之后就会觉得好像比刚来的时候更从容了一点。
1: 야이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으로 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3: 有的，不过对我来说，适应并不是突然变得很会说韩语，而是慢慢学会了在韩语不太好的情况下，怎么把事情尽量办明白。比如去银行办理银行卡，去饭店点餐，或者自己去理发店剪头发之类的小事，我还是会紧张，怕自己听不懂，怕事情办不好。后来我会提前把想问的问题写好，或者用翻译软件准备一下，实在不确定的时候也会请朋友帮忙。
0: 事情办完以后，我会觉得虽然过程不容易，但至少我又完成了一件以前觉得很难的事情。那留学生的成就感啊，有时候真的不是一个特别大的成功啊，就是第一次呢自己办好手续，第一次听得懂通知，第一次没有做错车，都会觉得今天的我好像比昨天更强了一点。那刚来的朋友，如果现在还觉得很慌，请不要着急，你不是适应的慢，你只是在慢慢加在韩国生活的新系统。
1: 맞습니다. 유학생활의 적응은 큰 변화 하나가 아니라 작은 성공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해결하고 내일 하나 더 알아가고 그렇게 어느새 한국 생활의 리듬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버스 노선 하나, 학교 공지 하나, 편의점 계잔대 질문 하나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어느새 아, 나도 여기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0: 那所以刚来韩国的朋友们啊，不要因为一次两次的听不懂说不清、办不好事情，就马上的否定自己。留学生活呢，不是一天之内可以适应的，它更像是慢慢熟悉一座城市，慢慢从认识自己的一段过程。今天不会的事情，可能下个月就会变成很自然的事情。那么，我们上面啊说到文化差异，那很多人呢就可能会先想到语言、价值观这些比较大的话题啊，但是 真正开始在韩国生活以后才会发现，最先感受到差异的往往是一些很具体、很日常的小事，比如说吃饭、倒垃圾、预约、乘坐公共交通，甚至是和别人说话、表达请求的方式，都会让人感觉到两国生活习惯的不同。那么，一凡啊，你最先想到的差异是什么呢？我最先想到的是垃圾分类。
3: 一般垃圾、食物垃圾、塑料、纸箱、瓶子，每一种都要分开。刚来的时候，我真的分不太清楚，尤其是塑料瓶上的标签要撕掉，纸箱上的胶带也要拆下来，餐饮盒子也需要冲洗。这些细节一开始完全不知道。刚开始我总是担心自己扔错，后来在韩国同学的指导之下，才一点一点学会。现在回头看这些小事情，其实也是适应韩国生活
1: 맞아요.쓰레기 분리 배출은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생활 필수 과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말하자면 토픽 시험보다 먼저 만나는 생활 시험일 수도 있겠네요.
0: 对，那垃圾分类啊，就像是留学的生活入门考试。这个题目不难，但细节很多。做对了以后呢，就会突然有一种很朴素的成就感。那除了垃圾分类以外，韩国的预约文化也很明显。莫欣，你有没有感受到？
2: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의 예약 문화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병원이나 미용실은 물론이고 일부 식당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약을 하면 일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이용하는 쪽 모두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약 문화의 장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那韩国的预约文化对留学生来说，常常呢还有一个隐藏的关卡。打电话呢，很多人发信息还可以，但是一听到要打电话预约啊，这个心里难免要紧张。那不是等到语言完全熟练之后才开始生活，而是在语言还不够完美的情况下，大家呢一边摸索，一边找到适合自己的方式和方法。
1: 맞아요. 전화 예약은 작은 발표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한번 성공하면 오늘 한국어 레벨이 1 올라갔다는 기분이 들 수가 있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야 하지?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면 시간 관리가 더 편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除了这些生活规则以外，饮食文化也是很多留学生都会明显感受到差异的部分。一凡，你刚来韩国的时候，对韩国的食物适应度怎么样呢？
3: 我一开始觉得韩国菜很新奇，但是因为我不太能吃辣，所以其实有点不太适应。 像 김치 찌개, 떡볶이 这些对我来说一开始还是有点刺激的。那时候就会特别想念中国菜，比如妈妈做的饭菜、热腾腾的早饭、夜市小吃等等。尤其是在学习压力大的时候或者很累的时候，就会特别想念熟悉的味道。不过很有意思的是，在韩国生活久了以后，韩国 食物也慢慢变成了自己生活的一部分。刚开始觉得辣的东西，后来也会慢慢习惯，有时候还挺想念。便利店的食物，学校附近常去的餐店，也会变成留学生活里边的记忆。
1: 맞아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 안에는 사실 고향, 가족, 예전에 익숙했던 생활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0: 那没错啊，对于留学生来说呢，食物有时候是一种安慰啊。刚开始会想念咱们家乡的味道，后来呢，在韩国生活久了，又会对韩国常吃的食物产生熟悉感。也许这就是留学生活特别的地方。那两个地方的味道和记忆，慢慢的都会留在自己的心里。留学生呢，真的很神奇啊，在韩国呢想念中国菜，然后回中国以后呢，又会想念韩国的便利店和学校门口的那些店。
1: 위도 사실 이중 언어가 되는군요. 한국에 있을 때는 고향 음식이 그립고 다시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 떠오르는 것도 유학생들만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두 곳의 생활이 조금씩 자기 안에 함께 남게 되는 것이죠.
0: 那文化差异一开始呢，可能会让人感觉到很陌生啊。但时间久了以后，人也会在这种差异里面找到自己的生活方式。除了生活习惯以外，人际关系和沟通方式也是留学生很容易感受到的变化部分。那莫欣啊，你在韩国生活的时候呢，在交朋友或者是与人沟通的方面，有没有感觉到和以前有一些什么不太一样呢？
2: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원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대부분은 다른 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데에는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원래 서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1: 새로운 환경에서는 언어의 낯설뿐만 아니라 관계의 낯섦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처음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0: 是的呢，朋友关系呢，确实不能像下载文件一样一秒一秒的完成啊。尤其是在异国，语言、距离感，然后表达方式呢，都需要慢慢的适应。可也正因为慢，真正变亲近的时候呢，就会变得格外珍贵。其实呢，很多留学生刚到一个新环境的时候啊，不只是要适应语言和生活规则，也要慢慢理解人与人之间的距离感、相处方式和表达方式。
1: 그럼 우신 씨는 한국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나요?
2: 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려서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어학당 선배님들이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학교 친구들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같이 확인해 준 적이 많았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아니기보다 길을 알려주거나 공지 내용을 같이 봐주거나 필요한 말을 대신 확인해주는 작은 도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작은 도움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3: 那人在异国他乡的时候，小小的善意就会被放大。可能只是朋友帮你翻译的一句话，陪你去一个不熟悉的地方，或是你心情不好时一起吃的一顿饭，但这些都会让人觉得还好，我不是一个人在这里。我也有这种感觉。留学生活里最温暖的瞬间，不一定是特别大的事情，有时候是老师的一句鼓励，朋友的一次陪伴，或者有人愿意耐心听你把不流利的话说完，这些都会成为继续坚持下去的力量。
1: 그렇죠. 유학생활은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는 처음에는 다르다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있구나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겠죠?
0: 那接下来我们轻松一点，聊聊留学生活里那些当时很慌，但是后来想起却又很好笑的小插曲。短暂的音乐之后呢，我们进入留学生笑着回看瞬间。

0: 那接下来的这些故事呢，正在韩国生活的朋友听了可能也会很想笑啊，也可能会说：“这不就是我吗？”
1: 로신 씨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며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2: 저는 처음에 오립영에서 물건을 샀던 일을 생각납니다. 계산할 때 직원분께서 뭔가 필요한지 멤버십 적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나오는 계속 내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동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긴장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것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那这个真的很真实啊，很多留学生呢都有네네自动的回复模式。那对方说的太快时，大脑还在翻译第一音句，这个嘴呢已经开始先说네了。那刚来韩国的时候呢，最怕的就是对方突然问一句没有准备过的话，明明只是结个账、付个钱，但是一下子听到好几个问题，就紧张的只能说네了。
1: 너무 재밌다, 진짜. 자동 응답 모드죠. 그런데 그런 실수도 지나고 나면 한국 생활에 첫 투옥이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 상황인데도 언어가 낯설면 갑자기 어려운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那一凡，你也有过类似的情况吗？
3: 当然啦，刚来韩国的时候去咖啡店，本来觉得点杯咖啡应该是件很简单的事情，结果店员一下子问了好几个问题，比如杯子大小，要不要额外加料，是在店里喝还是打包带走，我一紧张就有点跟不上，最后拿到手的饮料和自己想象的不太一样，现在回头看觉得还挺好笑的，但当时真的会觉得连点一杯咖啡都需要鼓起勇气。
1: 카페 조문은 실전 한국어입니다. 아이스로 드릴까요? 드시고 가세요. 정립하시겠어요? 이세 문장을 통과하면 생활 한국어 1단계 합격입니다.
0: 那还有很多留学生啊，都会有坐错车的经历，因为韩国交通和地铁线路一开始看起来还是很复杂的，有时候方向坐反了，或者是坐过站了，结果本来是20分钟的路程，变成1个小时。那一帆，你有没有坐过坐错公交车的这种经历呢？
3: 有的，我刚来韩国的时候也坐错过车，印象比较深的一次是地铁换乘的时候走错了方向，结果越坐离目的地越远，那时候真的很慌，一直看手机地图确认路线。后来慢慢熟悉以后，反而觉得这也是刚来韩国时一定会有的经历过程。
0: 坐反方向的时候啊，心里呢会从应该快到了吧，变成我怎么离目标越来越远。不过是换个角度看的话，也算是免费城市观光，只是心跳有点快。
1: 처음에는 길을 잃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참 열심히 적응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던 경험도 결국은 내가 새로운 공간을 배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0: 那除此之外啊，在饮食方面有没有印象深刻的经历呢？那莫欣，听说你有一个和 떡볶이 有关的故事，是吗？讲一下。
2: 네. 저는 매운 음식과 관련된 기억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떡볶이가 그렇게 매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너무 매워서 계속 물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만 얼굴이 빨개져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매운 음식이 익숙해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잘 먹게 된것 같습니다.
0: 那韩国朋友说不太辣的时候啊，留学生一定要多一次确认一次，因为每个人对辣的目标的标准啊是真的不一样。有些人嘴里的一点儿也不辣，对另外一个人来说可能已经是火警级别的了。也正是通过这些小小的经历，大家慢慢了解韩国饮食文化，也一点一点的适应了这里的生活。
1: 네, 음식 하나에서도 서로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0: 那除了这些生活里的小插曲，留学期间也应该有一些让你们觉得温暖的事瞬间，不是特别大的事情，但是会让人觉得哦，还好，我不是一个人在这里。
2: 저는 학교에서 필요한 절차를 잘 몰랐다고 했을 때 친구가 같이 확인해 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었어도 이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혼자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가 아직 서두렸는데 어학관 선배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며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적응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 我也觉得留学生活里最温暖的瞬间往往不是很大的事情，有时候是朋友帮你翻译一句话，陪你去一个不熟悉的地方，或者你心情不好的时候一起吃顿饭。人在异国他乡，这些看似很小的善意都会被放大很多，也会成为支撑自己继续走下去的力量。考试期间或者论文准备很辛苦的时候，朋友们一起吃饭的时间也让我觉得很温暖。特别的话不一定很多，但是有人一起坐下来吃一顿饭，心里就会轻松。
1: 그렇죠. 유학생활은 혼자 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함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안에서도 사실은 낯선, 실수, 도움,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 함께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那留学生活里的小插曲看起来只是笑话，但背后其实呢都有适应和成长。第一次听不懂，第一次坐错车，第一次被落到说不出话，都是我们在这里认真生活过的证据。行李箱里装着不只是不仅仅只是我们的衣服和书啊，也装着这些小小的尴尬和后来会笑出来的回忆。
1: 맞습니다. 하지만 유학생활이 항상 웃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신 씨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2: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한국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중요한 공지 사항을 보거나 행정실에 가서 문의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아닌가 또는 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도 저에게는 큰 도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0: 这个感觉呢，真的很真实啊！语言不只是会不会说的问题，它会影响到生活里的每一个部分。听不懂通知，就会担心错过重要的事情；表达不清楚，就会害怕事情办不好。时间久了，人也会变得很累，小事也会变得慢慢有压力。
3: 我也觉得语言压力很大，尤其是刚来的时候，很多事情都要自己处理，但韩语又不够好，那种感觉不是单纯的不方便，而是会让人觉得自己好像什么都做不好。有时候明明是一件小事，但因为听不懂、说不清，就会变得特别有压力。
1: 그럴 때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버티셨나요?
2: 처음에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께서 물어보거나 미리 번역기를 이용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한 뒤에 가면 훨씬 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부담도 줄여두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 걷습니다.
0: 那这点很重要啊，很多留学生刚开始就会觉得什么都需要自己解决，不能麻烦别人。但其实呢，人在国外生活，学会求助呢，也是一种能力，不是所有事情都需要一个人扛下来。留学生的生存技能包里，除了翻译软件、地图软件，还有一个很重要的东西，开口问一句。
3: 没错，我也是后来才慢慢学会这一点。刚开始遇到问题的时候，会不好意思问别人，怕给别人添麻烦。但后来发现，其实很多朋友都愿意帮忙，比如看不懂通知的时候问一句，不知道手续怎么做的时候，请朋友帮忙确认一下，这样心里会踏实很多。
1: 네, 도움을 받는 것도 유학생활에서 중요한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유학생들에게는 외로움이나 향수병도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是的,那留学生的孤独感啊,有时候是不是一直很强烈?但是呢，这个感觉呢，更像是突然而来的。比如说，下课回到住的地方，房间里很安静。节假日呢，看到别人和家人在一起啊，然后呢，或者是自己身体不舒服的时候，就会很想家。
2: 네맞습니다밥을때는괜찮은데갑자기시간이생기거나혼자식사를할때면가끔외로움을느끼곤합니다특히가족들과멀리떨어져지내며있다보니힘든일이생겨도바로곁에서외롭을받을수없다는점이가장아쉽고힘들게느껴질때가있습니다
3: 我也有这种感觉，白天的时候还好，一旦到了晚上或者节假日的时候，就会突然很想家。有时候只是想吃家里的一顿饭，或者想听家里人说几句话，那种时候就会觉得，原来留学不只是距离上的远，也是一种心理上的距离。
1: 그럼외로움을느낄때두분은보통어떻게마음을달래셨나요
2: 저는가족들과영상통화를하거나가능하면친구들과함께식사를하려고합니다또가끔은산책을하거나좋아하는음악을들으면서기분이전환하기도합니다아주특별한방법은아니지만이런작은일들이제마음을조금편하게해주고기분을한변가볍게만들어주는것같습니다
3: 我后来发现，让自己走出去也很重要。心情不好的时候，如果一直待在房间里，反而会越想越多。所以我有时候会去运动，比如散步、慢跑，或者去学校附近走一走。周末有时间的话，也会和朋友去附近的地方短途旅行，看一看不同的风景，换一个环境。虽然问题不会一下子全部解决，但出去走一走，活动一下身体。那心情也会轻松很多，也会觉得自己又重新获得了一点力量。
0: 说的很有道理，很多时候心情低落的时候啊，人越是待在一个地方，想法反而越容易困住自己。出去走一走，运动一下，或者换一个环境，虽然不能立刻解决所有的问题，但至少能让自己的状态慢慢的松动起来。其实留学生活里啊，很多坚持也正是从这些小小的调整开始的。
1: 맞습니다유학생활에서버틴다는것은꼭대단한일을하는것이아니라오늘의몸과마음을조금씩돌보면서다시자기생활의리듬을찾아가는과정일수도있겠네요학업적인압박도컸을것같은데요무신씨는한국에서공부를하면서힘들었던점도있었나요
2: 네있습니다공부를하다보면전공용어자체도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많은데그것을다시한국어를이해해야하니더힘들게느껴질때가있습니다그래서같은내용을이해하기위해다른친구들보다더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가끔은내가지금잘하고있는걸까라는생각이들때도있습니다하지만그런고민역시유학생활이라면한번쯤은켜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너무적합해하기보다는조금씩선정하고있다는믿으면서계속노력하려고합니다
3: 我最近也特别能感受到这种压力，因为马上要毕业了，所以一边要修改毕业论文，准备答辩，一边还要考虑之后找工作的事情。有时候这种事情同时压过来，就会觉得特别的焦虑，好像每一件都很重要，但也每一件也不能出错。看到身边的人好像都在顺利的往前走，自己也会忍不住比较。后来我慢慢意识到，不能一直用别人的节奏来要求自己，每个人面对的情况不一样，毕业、答辩、找工作本来就都是需要慢慢处理的事情，能按照自己的节奏把眼前的事情一件一件完成，其实也已经是在往前走了。
0: 是的，那我们毕业阶段的压力呢，确实不只是学业的本身啊，还有对未来的担心。很多留学生呢，看到别人好像是都很顺利，就会觉得是不是只有自己还在吃力，但其实每个人都有自己的难处，只是很多时候没有说出来。所以在这个时候呢，承认自己的节奏，一步一步的处理眼前的事情，可能比一味和别人的比较而显得重要。
1: 네 그래서 자기 속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신 씨는 힘들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2: 저는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다라도 배웠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이라도나아진 부분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那一凡你呢，在遇到困难的时候，有没有尝试过有什么方法让自己的负担呢稍微减轻一点呢？
3: 我后来慢慢学会了一件事，就是把压力拆开来看。很多时候真正让人焦虑的不是事情本身，而是一下子觉得要面对太多事情。所以我会告诉自己，今天先做好眼前这一件事就可以了。比如先完成一个材料，或者先把明天要问的问题写下来。这样一步一步做下来，原本觉得很大的压力也会慢慢变得没那么可怕。另外我也会提醒自己不要总是和别人比较，每个人适应留学生活的速度都不一样，有的人快一点，有的人慢一点，只要今天比昨天多懂了一点，多完成了一点，其实就已经是在进步了。
0: 是的，那很多时候啊，我们不是突然变强的，而是一次次觉得好难的时候还是继续往前走了一点，时间久了回头发现才看原来自己已经走了很远了。
1: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버티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혼자 너무 오래 참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那也希望正在收听的留学生朋友们，如果现在正在处于很辛苦的阶段啊，也不要只觉得只有自己这样，迷茫、孤独、压力，这些都不是失败，而是很多留学生都会经历的一部分。重要的是慢慢找到合适自己的方式，一点一点的往前走。那么刚才啊，我们聊到了留学生活中的辛苦时刻，以及大家是怎么一点一点坚持下来的。其实经历了这些陌生、适应、困难和成长之后，留学生活也会慢慢的走到一个新的高度。那对即将毕业的同学来说，毕业呢不仅仅只是完成学业啊，也像是对这几年生活的一次回望。那一凡，你现在正处在这个即将毕业的时刻啊，站在这个节点回头去看这些年在韩国的留学生活，对你来说是一段怎么样的时间呢？
3: 对我来说，这几年是一段很不容易但也很珍贵的旅途。出来韩国时很多事情都不熟悉，也有过迷茫和不安，可是现在即将毕业，再回望这段时光，会发现自己其实已经熬过了许多当初觉得很艰难的时刻。虽然过程里夹杂着辛苦和不安，但也正是这些让我经历了蜕变，让我变得更加独立与坚强。
1: 말씀을들으니졸업이라는순간이단순히끝이라는느낌보다는그동안의시간을다시확인하는순간처럼느껴집니다。처음에는낯설고어려웠던일들이시간이지나면서모두성장의일부가된것이죠。그동안익숙해진학교、 친구들, 자주 갔던 길과 공간을 떠올리면 아쉬움도 생기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며 설렘과 걱정도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0: 人在经历的时候啊，可能会觉得累。
3: 忙压力大，但等到快要结束的时候，才会发现原来那些普通的日子呢，都变成了回忆。一凡毕业前最舍不得的是什么？嗯，我觉得最舍不得的可能是这几天慢慢熟悉起来的生活，比如学校附近常走过的路、经常吃饭的地方、朋友们一起聊天的时间，还有一些很普通的日常。以前觉得这些只是每天都会发生的小事，但是快毕业的时候，反而会觉得他们弥足珍贵。
1: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건보다도 매일 반복되던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걷던 길, 자주 가던 식당, 함께 공부했던 공간들이 모두 유학생활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一方面觉得终于坚持到这里了，那另一方面呢，又会觉得好像还有很多事情没来得及做。你会有这种感觉吗？
3: 会有的，我一方面觉得终于快毕业了，心里会有一种完成大事的感觉，但另一方面也会觉得时间过得太快了，好像还有很多地方没有去过，还有很多话没有和朋友好好说，还有一些事情还没来得及认真感受，所以毕业前的心情并不是单纯的开心，而是开心、舍不得、紧张和期待都混在一起。
1: 맞아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할 때 더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3: 那如果现在可以对当时的自己说一句话，你最想说的是什么？我想对刚来的自己说，不必紧张，不必害怕，更不要因为一开始做不好就否定自己。刚开始遇到一点小事就很慌张，韩语说不利索就很紧张，这都很正常。慢慢来就可以了。虽然有些路走得不容易，但最后会发现自己真的比想象中更勇敢。
1: 정말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 유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말이 유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现在呢，我们的节目啊也慢慢的接近尾声了。最后这一部分，我想请两位嘉宾啊，正在韩国的，给正在韩国的留学生或者是准备来韩国的留学朋友们说几句话。一凡，先从你开始吧。
3: 我想说，刚开始感到不安、迷茫，甚至觉得自己适应的很慢，其实都不是失败。留学生活不是一下子就能进入到状态的，它本来就是一个不断试错、不断调整自己的过程。语言听不懂，事情办得不顺利，偶尔觉得孤单，这些经历在当时可能会让人感到很受挫。但回头看，正是这些时刻让我们一点一点学会独立，也更清楚地认识自己。 所以，不要因为一开始做的不够好，就急着否定自己，给自己一点时间，允许自己慢慢来。
4: 我觉得这句话应该会给很多留学生有很大的心理安慰。对，其实每个人的节奏都不一样，有的人语言进步的快一点，有的人适应生活快一点，有的人需要更长的时间，这些都没有关系。重要的是。 不要一个人把所有的压力都放在心里，遇到困难的时候可以问朋友、问老师，也可以向学校或者身边的人求助。学会求助不是软弱，而是在异国生活中很重要的一种能力。
1: 그럼 이어서 우신 씨는 지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후배 유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2: 후배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찾는 것도 어렵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어렵고 아주 작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라도 새롭게 배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일을 혼자만 견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0: 那很多时候啊，留学生呢不是突然变得很强，而是在每天一点一点的小事情里面慢慢变得独立。总之，能在异国他乡认真生活，就本身已经很不容易了。
2: 네맞습니다유학생하는대로혼자버티야하는시간처럼느껴질수있습니다하지만마음을나누고경험을함께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있다면외로움도훨씬줄여는것같습니다무엇보다자기자신을믿었으면좋겠습니다조금느려고괜찮고가끔힘들고찝찝대가있어도괜찮습니다중요한것도멈추지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사람과비교하기보다는자신의속도에맞춰한걸음씩나아가면됩니다
1: 좋은말씀입니다하루하루는평범해보이지만그시간들이쌓여서결국자신의성장으로이어지는것같습니다
3: 我还想说，希望大家可以好好珍惜在韩国的时间。人在经历的时候，可能会觉得每天都很忙、很累，很多事情都只是普通的日常。但等到快毕业的时候，才发现那些普通的日常其实很珍贵。日常生活中发生的点点滴滴，都会变成以后很重要的回忆。
0: 可能现在正在经历的时候不一定能马上的感受到，但是回头看呢，会发现自己真的走过了一段很特别很特别的路。
1: 네오늘두분의이야기를통해유학생활의여러모습을함께들어봤습니다처음에낯선과불안생활속문화차이재미있는에피소드힘들었던순간들그리고졸업을앞둔마음까지모두유학생활의한부분이라는생각이듭니다
0: 也希望呢，今天的节目能让正在韩国生活中的中国留学生朋友们啊，感受到一点小共鸣。你经历的迷茫、紧张、孤独，并不是只有你一个人才有。你一点点完成的小事，也都是属于你的成长。
1: 이제오늘방송을마무리할시간입니다함께해주신무신씨야유판씨에게다시감사드립니다무신씨오늘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소감한말씀부탁드립니다
2: 초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오늘이야기하면서저도제유학생활을다시돌아볼수있었습니다앞으로도지금의시간을소중한여기며잘생활하고싶습니다
0: 一凡也谢谢你最后再和听众朋友们说一句吧
3: 谢谢今天邀请我来到节目也希望所有正在韩国留学的朋友们能够照顾好自己慢慢走好自己的路
0: 那感谢各位听众朋友的陪伴与收听愿每一位在异国努力生活的朋友都能遇见温暖的人找到自己的节奏走向属于自己的下一段旅程
1: 청취자여러분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지금까지전주공동체라디오한종동해라디오사회자유아신이었습니다
0: 我是浩南那我们下次节目再见
1: 감사합니다
0: 再见
1: 再见

Just turn it up. That's right.

아하. 아, 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 천문을 활짝 연 우리들의 책 이야기 북적북적 라디오의 문을 연 진행자 북디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전주에서 글쓰기 공부를 하며 동시와 그림책으로 어린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 작가입니다. 수업 현장에서 한정적으로 어린이들을 만나다가 더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라디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가만히 누워 눈을 감았는데 귀가 간질간질하면서 멋진 우주선이 날아다니거나 비밀의 숲이 펼쳐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북적북적 풍성해지겠죠? 자, 지금부터 스튜디오 전광판에 빨간색 온에어 불이 켜졌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준비가 되셨나요? 북적북적 라디오 설레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0: 북적북적 라디오의 첫 번째 코너. 시끌벅적 꼬마 시인들은 시로 크는 아이들의 벅적대는 마당의 줄임말로 어린이들이 쓴 시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어른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시 속에 엉뚱하고 발랄한 상상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시인들의 톡톡 튀는 시선을 통해 바쁜 일상에 무뎌진 청취자들의 마음에 유쾌한 웃음과 반짝이는 영감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어린이 손님들이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 어린이 친구들은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기린지역아동센터 친구들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시쓰기 수업을 했는데 작가인 저도 너무 부러울 만큼 창작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고 기발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어린이들입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박하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도 4학년 장예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의 하빈이와 예진은 요즘 주로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요?
1: 백희나 선생님의 이상한 엄마예요.
2: 저는 흔한 남배 시리즈요.
0: 아, 그러면 예진은 흔한 남배 시리즈 내용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2: 흔한 남배 시리즈 내용은 으뜸인 오빠와 에이미 동생이 함께 다투면서 재밌게 노는 내용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도 남매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네요. 자, 그럼 혹시 동시나 그림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책이 있을까요? 우리 하빈 어린이.
1: 국어 시간에 배운 동시 있어요.
0: 오, 그럼 한번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1: 네, 제목은 그냥 놔두세요입니다.
0: 네.
1: 그냥 놔두세요. 이준관. 그냥 놔두세요. 하루 종일 말똥구리는 말똥을 굴리게. 하루 종일 배짱이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게. 하루 종일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게. 달팽이는 느른 나무 잎에서 하루 종일 꿈을 꾸게.
0: 아, 이 동시를 들으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네요. 하빈이는 이 동시가 왜 마음에 들었나요?
1: 제가 게으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엄마가 혼낼 때 아빠가 그냥 놔두라고 한 것 같아서요.
0: 아, 그렇구나. 하빈이도 하빈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예지도 있을까요?
2: 네, 저도 있어요. 제목은 딱지 따먹기입니다.
0: 아, 딱지 따먹기. 저도 옛날에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2: 딱지 따먹기. 강원식. 딱지 따먹기를 할 때 딴 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딱지가 훌쩍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지는 것 같다.
0: 오,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정말 듣는 저까지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데요. 예지와 하빈이는 어땠어요? 혹시 딱지치기 해본 적 있나요?
2: 저는 딱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이 시를 읽으니 딱지를 칠 때 내용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0: 우리 하빈이는 어땠어요?
1: 저도 딱지 따먹기를 옛날에 해보고 한 적은 없지만 지금은 종이접기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해본 적은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자, 지금 두 어린이가 소개해준 동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한 어린이들도 준비한 자작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기 있게 먼저 해볼 어린이 누굴까요?
2: 제가 먼저 할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예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화단에 핀 무궁화 꽃들이 활짝 웃으며

0: 너 같이 놀자.
1: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궁화꽃이 한창 피었는데요. 저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비사치기, 공기놀이, 땅따먹기, 팔방놀이,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들을 하면서 즐겁게 놀았던 추억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들도 혹시 제가 말씀드린 놀이들 해본 적 있나요?
0: 저는 공기놀이를 자주 하는데, 옛날엔 공기가 싫었는데, 다시 공기를 해보니 손이 조금 아팠지만 매우 재밌었어요.
1: 하빈이는 어땠어요?
2: 학교 방과 후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 적이 있어요.
1: 아, 그때 어땠어요? 정말 예지 언니 동시처럼 이런 기분 느낀 적 있나요?
2: 네, 엄청 재밌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하빈이 준비됐나요?
2: 네.
1: 네, 읽어주세요.
2: 둘째 언니. 3학년 박하빈. 뭐만 하면 하빈아, 하빈아! 하루에 30번은 기본. 하빈아, 하빈아! 정말 귀찮다. 둘째 언니 없으면 팡긋 웃음이 나고, 둘째 언니 있으면 입꼬리가 축 처진다.
1: 정말 얄미운 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재미있게 시를 들었어요. 그래도 둘째 언니가 좋을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2: 같이 놀때 언니가 재밌게 놀아줘서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저도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클 적에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동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신나는 동요 세곡 준비했습니다. 동요계가 어느 순간 발전을 멈춰 봉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동요를 만들었다며 항상 1위를 하던 뽀로로를 꺾고 내 동요가 몇 달간 1위를 했다는 방시혁이 만들고 조원이 노래한 원숭이, 딱지 따먹기라는 어린이 시에 곡을 붙인 딱지 따먹기, 방금 장혜지 어린이가 들려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무궁화가 주제인 우리나라 꽃 듣고 잠시 후에 만날게요.

0: 동요가 정말 신이 나네요. 저도 노래가 나오는 동안 계속 따라 불렀거든요. 어린이 여러분도 평소에 동요를 자주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동요 말고 어떤 노래 좋아하나요?
1: 저는 투어스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그중 도훈이라는 멤버가 좋은데 왜냐하면 노래를 잘 부르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투어스요?
1: 네.
0: 아 저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빈이는요?
2: 저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란 노래를 좋아합니다.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들뜬 마음이 돼서요.
0: 아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요. 오늘 한번 꼭 검색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를 학교에 보낸 엄마들은 어린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뭐하고 노는지 엄청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나요?
2: 밥 먹고 2층 쉬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요.
0: 아, 어떤 수던지 궁금해요.
2: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말 생각을 공감하고 막 그래요.
0: 아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막 키캡을 막 두드린다든지 애착 말랑이를 주물럭거린다든지 막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예지는 어때요?
1: 저는 친구들과 공기 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기에 빠져서 친구들과 신나게 공기 놀이를 해요.
0: 저도 잊고 있었던 공기 놀이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생들이 뭐하고 노는지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죠? 자, 드등드등 북적북적 라디오의 두 번째 코너 알록달록 동시 배달부입니다. 매달 주제가 있는 동시를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자신을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한 동시입니다. 방금 스튜디오에 새로운 손님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이분은 저와 함께 20여 년 전 전주 동시 있는 모임에서 만난 전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을 띄고 오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현재는 스카이 제가 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경혜입니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가워요.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경혜님이 추천해 주시는 동시 궁금합니다.
3: 네, 저는 손동현님의 프리레오라는 동시 준비했습니다. 프리레오. 아빠는 날 보고 강아지 프리레오. 아빠 뒤만 졸래졸래 따라다닌다고. 아이고, 요 귀연 강아지 푸라. 그래요. 엄마는 날 보고 도깨비 바늘이래요. 엄마에게 꼭 붙어 안 떨어진다고. 아유, 요 예쁜 도깨비 바늘아. 그래요. 내가 풀이면 엄마, 아빠는 들판이지 뭐. 날 안아주시는.
0: 아,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들판이 바로 부모님이시군요. 어린이들은 그 들판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강아지 풀 도깨비 바늘이고요. 동시에서 아빠, 엄마가 아이고, 요 귀여운 강아지 풀아. 아유, 요 예쁜 도깨비 바늘아 그러잖아요. 귀로 듣고 있지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하빈이와 예지는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요. 먼저 예지.
1: 네, 저는 시의 아빠는 날 보고 강아지 풀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꼭 저를 말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엄청 재밌었어요.
0: 자, 예지는 그러면 집에서 아빠가 아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1: 네.
0: 아, 그러면 아빠가 강아지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아빠가 강아지라고 할 때 옛날에는 내가 동물이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뭔가 사랑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들으면 뭔가 좋은 기분이 들어요.
0: 자, 하빈이는 어때요?
2: 아이의 모습이 정말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실제로 본 다음에 친구하고 싶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시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지 준비됐나요?
1: 네, 저는 염소 1이에요. 염소 1, 박승우. 까만 염소가 풀을 잔뜩 먹고는 나무 아래 누워서 곰곰이 되새김질해요. 하는 일도 없이 먹기만 해도 될까? 수염까지 났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한 번씩 고개를 저으며 되새김질해요.
0: 아, 염소가 마치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보다 더 의젓하네요. 염소에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빈이는 어떤 동시를 소개시켜줄지 궁금합니다.
2: 네, 저는 개미라는 시를 낭독할 거예요. 개미, 정유경. 개미들은 모두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다닌다. 보이지 않는 바구니에 과자 부스러기도 담고 죽은 벌레 다리도 담는다. 영차영차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서 장을 봐서 돌아가는 엄마의 걸음 같다.
0: 아, 마치 제가 개미인 것 같아 저도 크게 공감이 됩니다. 저도 어제 마트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물건을 이것저것 담아서 쇼핑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개미를 유심히 관찰하고 쓴 동시군요. 그런데 이 동시를 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가요, 하빈이?
2: 귀여운 개미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트에서 장 보는 것처럼 차곡차곡 담아서 영차영차 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요.
0: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동물의 주제인 동요를 들어볼까요? 모두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고 흔들흔들 춤을 춰도 좋습니다.

0: 이번 시간은 북적북적 라디오의 세 번째 코너, 책방 속 멜로디입니다. 이 코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동문학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책 우리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이경혜님, 박예분 작가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네, 박예분 작가님은 여기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떼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동시집 발가락들이 웃는다, 안녕 햄스터, 해덩이 달덩이, 그림책 피아골 아기고래, 줄타기, 청소년 디카 시집 너의 무늬 등을 출간하시고 전북 아동문학상 및 올해의 좋은 동시집상을 수상하셨습니다.
0: 아, 그런 유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셨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책 우리 형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1: 우리 형은 6.25 전쟁으로 형을 잃은 아우의 이야기입니다. 큰 산과 같던 형이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만 소식이 끊어졌지요. 형을 그리워할 새도 없이 참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민간인들과 상관없는 이념 전쟁으로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지요. 역사 교과서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실제로 마을에서 일어났고 우리 형의 가족들은 고스란히 겪어냈습니다. 이렇듯 우리 형은 보통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두려움과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0: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전쟁 이야기는 슬프고 무서운데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읽는 그림책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6.25 전쟁은 한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었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우리 형은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이별과 아픔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박예분 작가님은 작가의 말을 통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겪은 생생한 이야기로 6.25 전쟁을 통해 어린이들이 평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새기기 위한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우리 어린이들이 이 그림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빈 어린이.
2: 이 책이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작가님이 이야기를 쓰게 만든 그 낡은 수첩은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직접 보셨을 때 어땠는지도요.
1: 네, 박예분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그 낡은 수첩은 비망록인데요. 큰아버님이 군대에 있을 때 작성했던 것으로 지금은 큰댁 막둥이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전시 상황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낡고 허름한 갱지에 푸른 잉크로 빼곡하게 적은 이야기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3: 책 속의 영만이 형처럼 작가님에게도 어릴 때 내 잘못을 비밀로 지켜주고 도와줬던 든든한 형이나 언니, 누나, 동생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1: 아, 작가님은 5남매 장녀라서 언니나 오빠가 없어서 큰데 큰언니를 많이 의지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큰댁의 큰언니가 작가님에게는 큰 산 같은 분이었답니다. 작가님을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분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0: 청취자 여러분, 그림책 속에서 영만이 형이 동생 영석이에게 건넸던 자그마한 유리구슬처럼 오늘 박예분 작가의 우리 형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우리 마음속에 반짝이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네요. 동생이 그리워했던 형, 형이 들고 전쟁에 나갔을 태극기, 그리고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요즘은 어른, 어린이 모두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휴대폰 전원이 한 칸이면 마음이 안절부절 불안해지거든요. 우리 하빈이랑 예진 어때요?
1: 저는 만약 핸드폰이 없다면 안절부절해도 친구와 놀면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0: 저보다 현명하네요. 자, 우리 하빈이는요?
2: 저는 가끔씩 전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해요.
0: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아직 중독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지랑 하빈이는.
2: 네.
0: 자, 저보다 훨씬 나은 어린이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각이 아닌 청각이 만족하는 시간. 귀로 보는 라디오 극장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영화관의 빈 스크린을 떠올려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의 한 장면을 출연자분들께서 일일 배우가 되어 드라마로 보여드릴게요.

0: 때가 되면 나는 10살입니다. 형은 나보다 12살이 많고 내가 자다가 우줌을 싸면 아무도 모르게 형은 얼른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1: 괜찮아. 너도 너만 할 때 그랬어.
0: 형은 부모님이 밭으로 나가기 기다렸다. 바지 가운데에 이불을 쫙 펴서 널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내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눈길을 뜨고 장에 다녀온 형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처음 보는 유리구슬입니다. 와, 신기하다! 나는 날마다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20점 맞았습니다. 형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 괜찮아. 형도 너만 할 때 그랬어.
0: 형은 그날부터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책에 내 이름과 형 이름을 또박또박 쓰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름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은 내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십니다. 친구들과 멱을 감가다 허우적거릴 때도 형은 순살같이 달려와 큰 산처럼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냇가에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형은 아침부터 썰매를 만드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쓱싹쓱싹 강목을 잘라 판자를 얹고 탁탁 톡톡 못을 박아 뚝딱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1: 영석아,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아라.
0: 무엇이든지 잘 만드는 형은 내게 마법사입니다. 특히 형이 만들어준 왕딱지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2: 넌 참 좋겠다. 형이 있어서.
0: 친구들을 나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오늘도 장에 간 형을 기다립니다. 해가 산 너머로 꿀깍 넘어갔고 밤하늘에 총총 별이 떠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문을 빼꼼히 열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살인문 밖을 내다봅니다.
2: 길도 미끄러운데 별일 없겠지요? 아,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니 걱정 말아요.
0: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춥고 졸려서 나도 방문을 닫았습니다.
1: 영석아, 영석아!
0: 형 목소리에 벌써 일어났습니다. 형은 내 손에 눈깔 사탕을 쥐어주었습니다. 딱딱한 눈깔 사탕을 얼른 입에 넣고 굴렸습니다. 입안 가득한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옆에 누운 형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1: 형이 어디 멀리 좀 다녀오라고 해.
0: 어디 가는데?
1: 너도 나중에 형처럼 건강 청년이 되면 갈 거야.
0: 좋은 곳이야?
1: 글쎄.
0: 항상 친절했던 형이 웬일인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1: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동생 잘 돌보고 있어. 그럼 형이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0: 나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며 형의 기다란 팔을 메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3: 지금까지 영만이 형의 박하빈, 영석이의 장혜지, 어머니 아버지 친구 역의 이경혜님이었습니다. 와, 실감나는 연기 덕분에 그림책 속 한 장면이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우리만 그랬나요? 다정한 영만이 형과 가슴을 조리는 영석이, 정말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보여준 두 어린이 친구에게도 이경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방금 역할극에서 본 것처럼 형은 동생의 부끄러운 비밀을 놀리지 않고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영만이 형이 동생 영석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비록 나중에 전쟁이라는 슬픈 일 때문에 헤어지게 되지만 영석이 마음속에는 평생 이 다정했던 형의 모습이 따뜻한 불빛처럼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또는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든든해 라는 마음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동시와 그림책이 머물다 갔나요?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동시 한 줄에는 세상을 반짝이게 보던 맑은 눈이 담겨 있고, 그림책 한 페이지에는 잊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한 품과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예쁜 마음들을 하나 둘 서랍 속에 깊이 감춰두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서랍을 열어 동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한 장씩 넘겨보세요. 서툴지만 순수했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다정한 위로를 건네올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닮은 그림책 한 권을 가만히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북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의 진행자 김선희입니다. 꿈마루 라디오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라디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궐선거 이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선거관리와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026년 피파 월드컵 열기가 전 세계를 달구며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스포츠도 결국은 참여와 선택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참여의 기회 자체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선거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워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2016년부터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그림 투표 보조 연구, 공적 투표 보조인 제도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적 보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적선거법 개정안까지 국회의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참정권은 투표 당일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마루 라디오에서는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궐선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궐선거에 자녀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번에 좀 여러 명이 아까 나온 대로 6명, 7명 정도가 선거에 나와가지고

0: 투표소에서는 도장은 찍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안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후보에 해서 동그라미 쳐서 우편으로 다시 보낸 대로 다시 발송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우가 이제 후보들이랑 알려주고 시우가 마음에 드는 후보한테 지명을 하면 저희가 동그라미 쳐서 그렇게 해서 투표를 진행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렇게 첫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대로 이제 어떻게 거소투표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안내장도 같이 어떻게 하라 체크하라 뭐 이런 게좀 안내가 좀 됐었으면 그냥 사람들 사진하고 뭐 이런 이력하고 그런 것만 돼 있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안내지 안내가 돼 있는데
0: 잘못 봤나요?
1: 에스킵을
0: 아니
1: 하신
0: 이게
1: 거 아닌가?
0: 그래요? 아니 그 선거 인원하고만 다
1: 아니요,
0: 봤는데
1: 있었어요.
0: 그래요? 이게 어떻게 체크하라는?
1: 기표 지워지지 않는
0: 아
1: 펜으로
0: 그래요?
1: 하라고 돼
0: 제가 못
1: 있었거든요.
0: 봤나 봐요.
1: 같이 해서 거소투표를.
0: 아 이게 다 봤는데 이게
1: 그러니까 스킵하셨나
0: 제가 잘못했나
1: 봐요.
0: 봐요. 잘못했나 봐요.
1: 아니요, 근데 그래도 그냥 기표를 하셨으니까 잘
2: 그러면
1: 하셨어요.
2: 후보 옆에서
3: 그걸 받아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서 해야 되실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3: 그러니까 거소투표 하시는 그런 담당 그러니까 그에 속하는 분들이 보통 이동하기 어렵거나 네, 좀 어때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
0: 그렇죠.
3: 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해서 이제 그분이 체크해서 다시 이제 그걸 받아서 그 투표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 그 발달 장애인이 이제 그걸 받았을 때 내용을 자세히 좀 뭔가 좀어 확인하고 볼수 있는 거가 조금 많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뭐, 그러니까 안내를 진짜 뭐, 누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 부분을 좀,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4: 선거인 명부 이렇게 보내줄 때그 거소투표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게한장더 들어 있었으면.
1: 거소투표에 대한 설명서 있었어요.
0: 있었다고
5: 그게
0: 하니까 아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0: 어떤
5: 그
0: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5: 거소투표 할때그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 그 모르는데 저
1: 맞아요 맞아요
5: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을 배송을 하고 그걸 받아오거든요. 근데 그 수집을 하면서 하는데 얘기로는 그게 다 설명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공보물 중에 하나로 생각을
5: 잘 모르겠네요. 네,
1: 하고
5: 그러니까
1: 넘길
5: 그거
1: 수도
5: 아마
1: 있죠.
5: 이 거소투표 이 자체를 갖다 그렇게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0: 그러게요.
1: 네.
0: 근데 이제
2: 안내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0: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공고물이 이거
5: 그죠.
0: 하나씩 이렇게 후보가 누구는지 하나씩 보는데 제가 못 봤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5: 이번에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
1: 지방
5: 투표
1: 선거다 보니까.
5: 선거자들도 많았고 또 투표도 7명인데 7가지를 투표를 해야 하는데 한 명이
1: 도의원
5: 도의원이
1: 멤버가
5: 빠지면서
1: 없어요.
5: 6명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다
1: 맞아요.
5: 보니까 한 가지 줄었어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냥 제대로 못 읽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6: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통은 이렇게 선거할 때그 동영상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일반인이 이렇게 할때 이번에는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걸 만드는데 거소투표자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어요. 혹시 그런 거못 봤죠, 다들?
5: 그런 거못
1: 영상은
5: 봤죠.
1: 못 봤어요.
6: 그거
3: 거기에
6: 설명을
3: 대한
6: 해주면
3: 홍보 안에 뭐 어떤 TV나 이런 데서 나왔나요?
6: 그니까 못
5: 나온
6: 본것
5: 그거 못
6: 같아요. 저도
5: 본것
6: 못본것
3: 같아요.
6: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못본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1: 네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참정권 투표를 할수 있게 그런 유도를
6: 그쵸.
5: 하려면 아마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6: 그러면 좀 쉽게 이렇게 보면은 쉬웠을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6: 뭐
0: 아니면 이게 거소투표 그 봉투에 QR코드
6: 그쵸
0: QR코드
6: 예.
0: 해가지고 사용 방법 어떻게 설명 안내서라든가 QR코드
6: 그쵸 예
0: 해가지고
6: 그러네
5: 그 방법도
0: 하면은 더
6: 그러니까 그렇게

0: 왜냐하면 영상 같이 네. 나와버리면 바로 보면은 요즘은 어.
1: 그거 한번 올려봐요.
0: 그러게요. 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1: 선관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것도 괜찮은.
2: 투표를 이제 거쳐 투표를 했고 이제 이번에는 사전 투표나 뭐가 나온지 사전 투표를 또 하고 당일 투표도 하는데 막상 투표가 장 갔을 때 어땠는지 느낌이나 뭐 느낀 점이나 이야기하실 분이 계신지 뭐 말씀해 주세요. 우리
0: 저희는 이제 저희 주영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처음 했어요. 그때는 딱 한 명만 하니까는 좀 아마도 이제 저희랑 같이 가서 하고 좀 뭐랄까 그때 좀 설레인 것 같기도 하고 겁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니까 사실 주영이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로서 아 얘도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한 표가 생겼구나 이러면서 좀 기분이 남달랐어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얘가 좀 이렇게 더 좀 잘 알아서 좀 했으면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소정이가 이제 첫 번째 투표를 해서 소정이는 되게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도 뭔가 내가 이제 뭐 뭔가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그래서
3: 소정이 이런
0: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투표하고 나서 사진도 찍고 할 때 소정이한테 물어봤더니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 권리 행사가 이게 뭐 나름 그쵸.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본인들한테는 아 이게 기쁨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요.
1: 우리 현서는 투표 몇 번 해봤는데 올해는 이거 해봤잖아.
4: 세 번.
1: 오늘은 올해는 거서 투표 했잖아. 혼자.
2: 오늘은 사전 투표.
1: 사전 투표 해봤잖아. 어땠어?
5: 괜찮았던 것 같아요.
2: 이제 이상. 이제
4: 세 번째로 덤덤 하지 않았을까요?
2: 처음 했을 때는 이제 그때도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자신 있게 빨리빨리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1: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찍었대요.
0: 막 찍었어요.
2: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6: 아, 저는 이제 저희도 재원이도 이제 두 번째 선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는, 선거할 때도 거소투표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도 거소투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재원이가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한 사람만 찍으면 되니까 동그라미 하고 갔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많잖아요. 이제 당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재원이 한 사람만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찍어야 되는데 다시 불러야 되는데 했더니 재원이 아빠가 내일 찍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찍어서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원이랑 같이 이렇게 네, 우체국에 가서 직접 이제 재원이가 투표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는 걸로 해서 예, 투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편함에 예, 직접 본인이 넣어서 이렇게 예,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서 투표를 하면서 이제 투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봤었는데 이제 기표할 때 이제 연필 말고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걸로 해라라고 해서 재원이한테 연필을 줬더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분홍색 굴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용지 이제 그걸 봤더니 기표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 투표 봉투와 용지를 들고 그다음 본인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가면 직접 투표도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소 투표자이긴 하지만 이제 직접 가서도 투표 본 투표에 임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것도 예, 거기 안내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번에는 더 좀 더 꼼꼼하게 이 아이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예행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네가 가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것도 괜찮지라고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투표 그 사인을 하는데 가서 봤더니 옆에 이제 주소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고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니면 안 알려줘요. 그러더라고요. 본인 저기 있어요. 해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갔거든요. 네, 데리고 가서 이제 본인이 저기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거기 이제 두 번 투표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투표가 돼 있는지 그게 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 사인하는데 옆에 거소하고 이제 짝 조그만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면 사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한 번 더 알았던 부분입니다.
3: 참정권은 투표 당일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과 그림 투표 보조용구, 투표 보조인 제도를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선거 정보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소 투표하는 것도 지난번 선거 때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6: 네.
3: 공보물 설명한다고 해도 그거를 저희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7: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이분 선거 투표가 나오고부터는 어떻게 그 사회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치면은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 쉬운 선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그걸 이제, 우리 그 이용자분들하고 여러 번 계속 그걸 보면서 짚어주고, 선거,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좀 연습용 그 양식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 투표용지를 여러 개 몇 장 설명해주면서 어떤 분을 뽑는다. 어떤 거를 관할한다. 이런 부분을 좀 나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어져서, 좀 이해가 돼서, 이제 저희가 그 그림을 좀 PPT로도 띄워놓고 순서를 또 한번 체크하고 순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일에 같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이때 같이 함께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신청해서 같이 결정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했는데 한 다섯 분이 같이 사전투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일 날 같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순서 기다렸다고 되게 사전투표 이번에 되게 복잡했어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 기다렸다가 거기 이제 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직접 해봤습니다. 네. 되게 뭔가 했다는 부분에 좀 뿌듯함도 또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뭔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 물론 이제 그 가족들과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었지만 또 함께 같이 그 동료들하고 같이 한번 투표를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약간 나름대로의 기억이 좀 좋은 기억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다음번에도 다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의 권리 주장 참정권에 대한 경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3: 그렇죠. 이번에 사전 투표하신 엄연서 씨,
7: 이게 아무나 다시 이 자리에 모실 겁니다.
2: 오셨습니다.
3: 투표로 갔을 때 어려운 점 없었나요?
5: 투표했습니다. 딱히 없었습니다.
1: 없었어요.
3: 여러 명 하는 거여서
2: 어려웠을 것 같은데.
8: 세 번째라. 세 번째라.
2: 아, 아, 세 번째라.
6: 세 번째라.
2: 세 번째라.
8: 첫 번째는 좀 그랬어. 네. 세 번째라 지금.
2: 자신 있게.
8: 유 경험자라.
7: 이번에 진짜 사전 투표를 저희 저번에도 했었거든요. 한번 또 같이 그때는. 대통령 선거여서 투표 그 수가 몇 장 안 되어서 다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장수가 네. 거의 7장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만 한 장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아서 저희도 고민했었거든요. 괜찮을까. 그래서 되게 힘들겠다 했는데 이번 이제 전에 사전투표한 친구들은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7장 되어도 그냥 차분하게 시간 좀 걸릴 뿐 저희 기다리는데 차분하게 잘하고 나왔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전투표를 안 해봤었어요. 이제 안 해봤고 아마 대통령 그 투표할 때는 이제 인증샷 찍어서 이제 올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사전투표 같이 했는데 기다리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긴장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막 열심히 흘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그 선거 관리 그 투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서. 저희 사회복지사 분 한 분이 옆에서 조금 지켜주시면 어떠냐, 기표하는 것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기표할 때만 안 들어가시고는, 이제 그 차분하게 옆에서 지켜주셔가지고, 그분도 굉장히 이제 나올 때 기분 좋게 참여하고 다행이네요. 나오셨습니다. 네네네.
2: 다들 어렵게 참정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참정권이라는 게. 근데 우리 친구들도 했다는 게 뿌듯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그 진땀났던 친구도 다음에는 네. 잘할 수 있게.
7: 다행히 저희가 이제 약간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침범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사전에 하겠다고 의견을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집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분을 추천을 받겠다 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제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 오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약간 그 참여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이제 좀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저희는 이제 지키고 하느라고 예. 다들 애쓰였습니다. 네,
6: 고생 많으셨습니다.
2: 고생들 많으셨네.
6: 하시느라고. 애들 투표가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2: 선거가 끝나고도 일부 지역에서 조금 투표용지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하는 것도 참정권의 문제이고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서 투표하지 못하는 것도 참정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투표도 확실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조금 이해 부족이나 그런 거를 조금 설명도 쉽게 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6: 예, 맞아요. 이제 그림 투표 보조 연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0: 일단은 이게 뭐 투표용지 부족한 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일반인들도 사실은 투표용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와서 투표를 해라 막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혼자 가서 만약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부모랑 같이 가거나 누구 도우미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 혼자 갔다 그러면 그런 거 대체하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었을 때 그 대처 능력이 과연 일반인처럼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선거인단인가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도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용지 부족이 만약에 정말 발생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을 만약 우리 아이들 앞에서 딱 떨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갔을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은 한 사람의 권리자로서 이게 다 이게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7: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송파인가요? 그쪽
0: 잠실,
7: 예. 잠실 송파. 예, 네. 그쪽에서 이제 뭐지? 되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예.
7: 솔직히 그냥 뭐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너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업무를
0: 그쵸, 예, 업무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7: 지금 했으면 이건 엉망인 거고 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발달 장애인의 입장을 본다면 어쩌면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체계가 어쩌면 투표 용지가 없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뭔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하게 해주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어쩌면 좀 약간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좀 투표용지도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어졌으면 쉬운 투표를 할 수 있는 용지랄까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참정권이 좀 더 접근할 수 이게 투표용지가 부족한 건 정말 황당한 일이고. 이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쉽게 되는 접근이 좀 쉬운 방법들을 충분히 개선시켜 줘야지 이것 또한 투표용지가 좀 없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개선해야겠죠.
9: 선관위에서 하겠죠.
7: 선관위 살까요?
9: 잘 해야죠. 아니,
4: 용지 부족한 거는 전자투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근데 이제 사이버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데 지금 요즘 이제 AI 시대에 용지로 하는 것보다 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건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 때문에 이제 못하는 좀 아쉽고 좀 개선 방안은 좀 필요해 보이네.
7: 네, 개선 방안은 필요한데 어쨌든 약간 그러니까 진입을 할 수 있는 걸 막는 것 같은 네, 그런 거를 좀 더 원활하게 좀 뭔가 개선되는 지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는 걸 봤을 때 그것도 진짜 황당한데 현재 이제 그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이제 연령이 높은 노인 어르신들도 좀 쉬운 방법으로 좀 갈 수 있는 거를 좀 할 수 있게 개선 뭐 개선되지 않을까요? 뭐 바랍니다.
9: 네, 바랍니다.
3: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선도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7: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3: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또 법원도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투표소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곳은 허용되고 어떤 곳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부모가 같이 가서 아까 그 센터에서 했던 것처럼 옆에서 서 있어도 되는 그렇게 허용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직 허용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7: 맞아요.
3: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예, 제가 저희 아이도 이제 같이 갔는데 처음 첫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 혹시나 제가 좀 긴장될까봐 제가 뒤에 이제 좀 따라가면 어떨까요?라고 얘기 기표는 안 들어가도 했는데 거절 당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긴장타고 자기 긴장타고 하겠다고 그래서 기다렸고 그 같이 계신 분이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낯설잖아요. 그치. 환경이. 그 낯섦 때문에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안정화 주려고 그 때문에 제가 좀 옆에 좀 지켜주면 안 될까요? 얘기를 했는데 그땐 거절을 받았어요. 이번 약간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당연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 자꾸 이야기하고 하게 좀 요청하면서 점차적으로 현장이 조금 좀 개선되어지는 것 같아요.
3: 저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그 선거 그 뭐라 그러지 보조위 하시던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같이 동행하시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먼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것 좀 발달장애 저희는 저희 아이들도 좀 익숙한 곳은 편하긴 한데 조금 낯선 네, 곳은 환경을 조금 어려워하니까 네. 그렇게 네. 부모님이나 누가 좀 옆에 서 있어 준다면 네, 그런 것도 안정이 되고 맞아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사자들은 우리는 스스로 속보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표 보조인은 대신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포함된 그림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투표소에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그림 투표, 아까 투표 용지에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모유투표
9: 정당 표시라도 있으면은, 네.
3: 쉬운 선거 정보 같은 이런 걸 조금, 미리 방송에서도 그냥
9: 이렇게 돼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 선거 그냥 선거하는 그 방법만 나오지 이렇게 발달 장애인이나 뭐 다른 장애인분들 그렇게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7: 어르신들도 정말 이 그림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기 어려우시고 시각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좀 시각 장애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선거 투표를 하는 취약한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7: 네, 좋겠습니다.
6: 네. 좋겠습니다. 네.
3: 당사자들도 투표 보조인 대신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이를 사회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익산장애인인권정화제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죠? 영화를 보고 감명 깊었던 내용이나 영화제 참석하신 소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10: 네.
3: 참석하신 분들
10: 다 참석하셨죠?
3: 네.
10: 이번에 토요일 하는 바람에 다 참석하시게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0: 일단은 제가 뭐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10: 그쵸.
0: 그 뭐 이름이 기억이 초희.
10: 초희.
0: 예, 예. 초희가 그 제목은
10: 나의 자립일지.
0: 아, 나의 자립일지.
10: 예, 거기의 그 주인공.
0: 예, 그 초희가 나오는 주인공인 그 영화를 봤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되게 거의 발달 장애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부모한테 일단은 버림을 받아서 이제 어딘 이런 뭐라 그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자라왔다고
10: 시설에서
0: 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냥 보기에 그냥 영화 속에 이제 비춰지는 그 초희라는 그 여주인공은 되게 그냥 일반인 같았어요. 제 생각은 자기 주장도 도렷치 있고 저희가 봐온 저희 아이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봐온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도 잘 못하고 해서 그게 저기 영화 속에 있는 그 친구가 정말 장애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 정도만 돼도 우리는 저 정도만 되면은 약간의 그 뭐 사회에 이제 약간의 이제 본인이 이제 시설에 있을 때 좀 이제 억압 당하고 이렇게 그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됐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정도만 돼도 우리 아이가 저 정도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보는 내내 저는 저 정도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좀 뭐 다른 그 여주인공이 생각하는 그 느꼈던 그 감정보다는 제 개인 감정이 그때는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보는 내내. 예.
4: 네, 그런 감정이 뭐 저도 느꼈지만 발달 장애자들이 이제 다 성향이 틀리고 수준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내 아이보다 더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런 친구들 보면 그런 생각이 모든 부모들이 다 들 거는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영화 장애인 영화제는 거의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 평일에는 거의 평일 했을 때는 거의 못 갔고 주말에 해서 이제 가족하고 저희 형제 비장애인 형제들하고 같이 다 저희 다섯 가족 다 참석을 했는데 이런 다른 친구들 더 뭐 안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저렇게 발언하고 국회에 가서 이제 발언하는 걸 보면서 진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부모로서 좀 관심이 덜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자괴감 아니면은 그런 그 자기 반성 그런 것도 가끔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모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영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3: 아이들이 다 네. 같이 형제들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와서 같이 가족끼리 다 와서 본 것도 저는 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더 이해를 동생 오빠를 동생이고 오빠 오빠구나 오빠를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동생들이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오빠를 오빠 형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같이 그러니까 요즘 사춘기다 보니까 막내도 이렇게 좀 형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형아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하고 행동해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은 조금 태클을 많이 거는 것 같더라고요. 형아가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다가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그런 게 돼서 표현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 비장애 형제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 사춘기 전에 조금 더 교육 아니면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해주고 사춘기 때도 이렇게 우리 비장애 장애 친구들보다 비장애 친구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사춘기 전에 특히 사춘기 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고 이제 자기 생각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게 좀 아쉬움이 조금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3: 또 그런 게.
1: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서 부럽다고 하면 진다고 하는데 지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도 솔직히 하고자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냐가 문제인데 솔직히 제가 그런 바탕에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솔직히 초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그 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럼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가가 그렇게 초이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 봐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럼 그런 정보를 갖고 이렇게 덤비지를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정보를 알고 자꾸 이렇게 해줘야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게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은 길을 닦아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솔직히 저는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정보력이란 거 할까요? 정보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은 좀 배울 점이 있고 또 솔직히 그 아이 초이라는 아이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비할 그 나중에 영화 끝나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해왔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대못 그걸 주권을 따기 위해서 또 가서 열심히 이거 운동을 하고 한다는 걸 들어보니까 아 누가 옆에서 어떻게 길을 조성을 해주고 할 수 있게 그럼 그 이것이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느낀 것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비장인 아이한테 그 아까 그 우리 그 저 시우 아버님이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아이가 이제 컸고 우리 딸이 이제 이미 이제 성인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몰랐다니까 그 시기에 우리 아이하고 같이 있지를 못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춘기 때는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아이한테 마음적으로 다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딸한테 아이가 너희 동생이 이래고 저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부담감을 자꾸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사춘기 때 더 삐뚤어지고 그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이한테 그렇게 크게 우리 아이 그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가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오빠나 동생, 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니까. 단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걸 좀 자제를 하게끔 카바를 하니까 그게 서운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
3: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7: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본 나의 자립일지, 아까 죄송한 게 찾아보니까 초연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초연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큐로 담아진 거고, 실질적으로 그 탈시설 과정을, 자립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이게 거기서 나와서 시설에 대응하면서 나와서 했는데 이게 이분이 지금 활동하는 게 그 피플 퍼스트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피플 퍼스트라는 그런 활동 조직이 정말 제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의 권리를 직접 계속 그 사회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직접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 역할이거든요. 네, 그 역할이 되게, 좀, 피플퍼스트라는 역할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그 화요 집회를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그때마다 그 화요 집회 안에,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발표를 해요. 이 피플퍼스트의 청년들이 한 번씩 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럽다가 먼저 나왔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작성하고 오냐, 이 발언문을 연습을 한대요. 본인 이야기를 다듬어서 누가 써준 게 아니고 연습해서 이렇게 발언까지 할 수 있게, 자기 표현할 수 있게. 너무 그런 활동들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우리 이제 전라북도도 이 피플 퍼스트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가 바라고 있고, 저 익산도 이런 활동들이, 실은 저희 공동체가 그곳까지 가는 부분을 좀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번 영화 때는 그 부분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과정들이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좀 약간 조금 저한테는 되게 좀 인지로 도움이 좀 되는 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직접 그 국정감사 국회에서 탈시설 자리 가정에 대해서 당사자수의 말을 하잖아요. 되게 뭔가 본인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처음에 한번 봤을 때는 이분의 인지 상태가 너무 좋다, 부럽다 여기는데 두 번째는 아 이런 분이 계셔야지 진짜 당사자들이 느끼는 원하는 바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걸 직접 표현하고 있구나.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활동가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진정한 활동가구나. 이런 활동가들이 구축되어주면 정말 아 이렇게 보니까 쉽게 와닿는 거죠. 발달 장애인이 느끼고 원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장애인이 바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더 개선되어지는 지치 약간 그 활동의 어떤 주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또 다르게 와닿았어요. 이런 분들이 활동가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개선되어지겠구나. 뭐 정작 정말 잘 몰라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그 장애인들의 진심을 당사자의 마음과 이런 바램을 녹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사회 속에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요일에 한 게 성공적이었다. 실은 이제 그 뭐지 지난 어제 그저께 장애인권영화제 평가회를 했어요. 저희도 이제 담당자니까 했는데 다소 이제 정량적 평가로는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제 그 평일이어서 단체로 시설에서 많이들 관람을 와가지고 자리가 진짜 빡빡하게 없을 정도로 임시의자 두고 봤다. 그래서 되게 막 그 고무되었대요. 참석자가 너무 막 넘치고 하니까 이제 정량적 평가는 너무 좋았대요. 네, 그래서 그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목요일, 금요일 막 이만큼 풀로 많은 되니까 토요일도 이랬는데 토요일 날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되게 좀 다음에 토요일 날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좀 입장이 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보다는 정량적 평가를 하지 말고 정성적 평가로는 질이 굉장히 좋았다. 이 가족분들이 와서 바라보는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은데 이제 이런 그 뭐지 가족 구성원 중에 학교를 가면 학교를 그만 이제 쉬게 하고 여기 자리 올 수 없지 않냐. 근데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가족 형태의 장애인 가족들이 와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다소 아쉬운 거는 좀 참석자 수가 적었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러했지만 좀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 의견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니까 진짜 우리가 정성적 평가에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흐뭇합니다.
1: 그리고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라북도 익산이나 전라북도에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나요?
7: 그 피플버스터요?
1: 네, 피플버스터.
7: 그거 괜찮죠?
1: 네, 솔직히 그런 단체가 익산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7: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피플버스터 분들 활동하는 거 보고 활동가도 보고 이거가 지방에
1: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7: 특히나
1: 있으면
7: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익산 우리 지역에 구성돼서 이런 활동가의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때 감독과의 대화에서 감독님한테 여러 질문했는데 감독님이 실은 찍는 분이지 거기에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모르지.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실은 제 질문지에는 그 피플스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어떻게 뽑고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걸 막 고민하고 이제 그 뭐지? 거기에 혹시 근무 조건 어떤지. 이제 근무거든요, 그게.
1: 그렇죠.
7: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막 질문하려다가 제가 감독님이 좀 전문적인 질문을 어려워하셔 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서 한번 이건 조사를 해보는 걸로.
1: 네. 네.
7: 괜찮죠. 그런 부분들이.
1: 네. 알아보시고 조성을 한번 해봤으면.
7: 저희 공동체가 바라보는 어떤 목표 지점의 한국지입니다.
1: 그러니까 그게 참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7: 근데 정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같이 공감. 그렇죠. 이게 미디어의 힘이에요.
1: 그러니까요.
7: 이게 영화제의 힘이거든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1: 그러니까 그런 게 전국적으로 비트프리에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면 아,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4: 들어요. 수도권에만 있는 거예요?
7: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서울, 서울 중심으로 많이
7: 지금 광진 피플 퍼스트 있고, 뭐 성진,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최근에 광진인가? 거기서 이제 그 올라왔어요. 부모였는데 그 전체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FC 축구팀 구축됐대요. 그거 보고 제가 저희 꿈돌이 FC 그쪽 대표님을 전화했잖아요. 야, 우리는 벌써 만들었는데 여긴 지금 만들었다고. 어쩌면은 이런 구축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 우리도 그 바운더리 속에 같이 함께하는 조직이거든요.
1: 그렇죠.
7: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좀 세워져서 아 정말 뭔가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존재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지금은 채워진 단계 같아요.
1: 그렇죠.
7: 이제는 이제 우리 존재감을 인지하는 단계, 그걸 키우는 단계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선거도 그렇고
1: 야, 이 판에 그것도 한번 조성을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 있잖아요.
7: 네.
1: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7: 그렇죠. 네. 욕심이 나죠.
1: 그 아이들이. 욕심이 나요? 솔직히.
7: 네, 욕심이 나죠. 제가 그 영화제 볼 때마다 계속 보는데 이 풀풀풀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언젠가 한번 저희가 뭔가 이제 이번에도 집회가 있거든요. 그 부모연대 엑사 전국 장인 부모연대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다 이제 뭐 민선 국인가요? 예, 네, 그런 이제 집행을 제대로 해달라 해서 정책을 제대로 계속 이제 요제 실현해 달라고 이제 그 뭐지 도 그 행정에 찾아가서 이제 하는 그런 오체투지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저 이제 전북 차례거든요. 이제 이런 자리도 그렇고 약간 이제 그 나가서 이제 그 서울의 집회나 이게 화요 집회나 이럴 때 한번 같이 가셔서 그런 현장도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보면은 또 이게 입장이 그때 피플퍼스트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와서 활동하고 뭐 그 피플퍼스트 안에서 막 이렇게 약간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동하시는데 그때 그분들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또 영화로 조금 자세하게 찬찬히 보니까 역할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번 영화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4: 네. 그 아까 근무 말씀하셨는데 그 활동가들이 근무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7: 네.
4: 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걸 알고 있대. 지방에서 하게 되면은 그 지방 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시에서도 이런 활성화가 좀 되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7: 네네네. 일단 저희가 조금 관심 있는 주제가 또 보여서 저도 이제 공유했는데 역시나 다 보셨네요.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금 조사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다들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폭넓히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권리가 아닙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표 역시 대한민국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당신은?
1: 그 바른 다름을 떠넘고 슬픔은 잠시 말이 없고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
0: 영화대
1: 영화
0: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그래도 제 예상이 맞아서 예. 다행입니다. 제가 눈꽃만큼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진짜 네. 눈꽃만큼씩 나아지고 있어요.
1: 정말 그만큼씩 하루하루 네. 하루가 조금씩 더 조금 더 괜찮아지고
0: 그래도 우리가 그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1: 네.
0: 그렇죠? 약간씩 이제 공간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1: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에어컨을 아예 안 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0: 네.
1: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또 아이가 있다 보니
0: 예. 예,
1: 더울 때는 한 번씩 틀고 있는데
0: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낮에 더운 거야 뭐 감안할 수 있는데 네네. 밤까지 더우니까 이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건데
1: 그렇죠.
0: 그래도 요즘은
1: 네.
0: 밤에 뭐 이 열대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1: 네네네.
0: 에어컨 없이 그냥 뭐 잠을 잘 수 있는
1: 아,
0: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1: 좋았는지,
0: 예. 예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1: 그럼요 긴장을 예, 놓치지 말아요
0: 긴장을 놓치면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 좀 괜찮아졌다고 방심할 아유, 수 있거든요
1: 예, 절대 안 됩니다
0: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물 그늘 휴식 이 3대 안전수칙
1: 예.
0: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그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들 내가 네. 평생을 농사 지어왔는데 아유 뭐 이 시정도 앞시랑 다 아니여 그러면서 막 나가시잖아요
1: 절대 안 됩니다
0: 예. 네. 그리고 에어컨 켜셔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 어, 어른들은 왜 그 아깝다고 안 키우시잖아요
1: 네.
0: 예. 나는 그냥 부채만 있으면 돼야 이러시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예.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챙겨주셔야지 않을까.
1: 네.
0: 예. 이런 생각도 하면서
1: 예.
0: 어, 왠지 이분은 훌쩍 이 나라를 떠나서
1: 네.
0: 어딘가 좋은 데 갔다 왔을 것만
1: 그러니까요.
0: 같은 네. 그런 피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1: 빛이 나요. 얼굴이 빛이 나요.
0: 막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네. 하고. 뭐예요? 듣던
2: 네.
0: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2: 네,
1: 예? 안녕하세요.
0: 이게 무슨 네. 소리입니까?
2: 아, 제가
0: 예.
2: 발리에 갔다 왔습니다.
0: 우리만 놓고 우리만
2: 네.
0: 놓고
2: 그때 어? 마지막 점심 식사
0: 우리가 눈에
2: 맞아요.
0: 안 눈에 안 밟히던가요?
2: 밟혔어요.
0: 에?
2: 밟혀서
0: 예.
2: 같이 오고 싶다 그런
0: 에.
2: 생각도 많이 했고요.
1: 네.
2: 갔다 와서 방송도 들었습니다.
1: 우와.
2: 네, 들었습니다. 김건희 선생님 나오시는
0: 네.
2: 거. 들으면서 약간 네. 이제 뭔가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면서
0: 어떻게
2: 오늘만을 네.
0: 발리는 잘 있던가요?
2: 발리는 잘
0: 네.
2: 있습니다.
0: 아, 잘 있어요? 네.
2: 잘 있고 여전히 네. 교통체증이 심하고요.
0: 네.
1: 아,
2: 여전히 오토바이가 많고.
0: 여전히
1: 많고.
0: 관광객
2: 네.
0: 많고.
2: 네. 네, 여전히.
0: 어떻게 이렇게 보면 유난히 아시아권이 많다.
2: 네.
0: 뭐 유럽 사람들이 많다.
1: 많죠.
0: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2: 네.
0: 그 관광지를 가면.
2: 네.
0: 어땠어요?
2: 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느 동남아들을 네. 갔었지만 이렇게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이 없더라고요.
1: 아.
2: 오히려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 예. 호주 분들이 많았고.
0: 아, 잠시만, 네. 잠시만요. 네. 말을 걸 수 있다고요?
1: 네. Excuse me.
0: 이 백희 씨.
2: 헬로.
0: 백희 씨.
1: I'm Japan.
0: 잠깐만. 말 걸었어요? 말 걸어본 적 있어요? 가서 나가서?
1: 아, 그럼요.
0: 어, 정말요?
1: 아, 네.
2: 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네. Where are you from?
1: 네. 네.
0: 네. How much? 막 이런 거 하려고.
1: 네. How much?
0: 아, how much?
1: 그쪽에서 한국말 했죠. 빨리빨리. 싸다싸.
0: 싸다싸. 안 돼, 안 돼.
2: 근데 희한하게 저 얼굴을 보면은
0: 네.
2: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싶으신가 봐요.
1: 아~
2: 그래서 호주 분들, 미국 분들, 캐나다 분들 저한테 네.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붙잡혀서 사진 찍다가
0: 네.
2: 살짝 그 Where are you from을 했습니다.

0: 예전에 니네 젊어서 다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왜 그러나 했는데
1: 네.
0: 진짜 체력이 달리니까 아무리 좋은데도 막 너무 피곤하면 일단
2: 피곤해요.
0: 자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체력이 받쳐줄 때
2: 네. 그래야 돼요.
0: 부지런히 다닐 수 있으면
1: 뭐
0: 좋겠다.
1: 발리니까 발리에서 생긴
0: 일
1: 일과
0: 뭐,
1: 에피소드가 없어요?
0: 네.
1: 기억에 남는
2: 발리에서
1: 에피소드?
2: 생긴
0: 뭐,
2: 일.
0: 네.
2: 제가,
0: 네.
2: 아, 근데 이거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1: 네.
2: 잠옷을 놓고 왔습니다. 호텔에다가.
1: 아.
2: 예쁜 잠옷을 사서 갔거든요.
0: 어머,
1: 네,
0: 어떡해요.
2: 놓고 왔어요.
1: 네.
2: 그래서
1: 택배를
2: 좀.
1: 보내달라고 하면 안
0: 아니,
1: 되나요?
0: 그 잠옷으로 인해서
1: 네.
0: 뭔가.
1: 아, 그거,
0: 그렇지.
1: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0: 네, 사랑이 모락모락 이렇게
1: 네.
0: 뭔가 이렇게 막
2: 네네.
0: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1: 와.
0: 없겠죠.
2: 아마도 네.
0: 그건 드라마나 영화일 뿐, 막 이런.
1: 네.
0: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이 아뭐 이런 걸 놓고 갔대. 막,
1: 진짜.
0: 어머 세상에 새거 같은데 막
1: 네.
0: 이러면서.
1: 집에 가니까 그 똑같은 거한 20개 더 있어. 한국인들은 뭘 이렇게 놓고 가?
2: 아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버려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0: 아
2: 누군가가 입기라도
0: 워낙 새 거니까.
2: 네. 그래서 제가 한 4일 입고 버렸습니다.
1: 아이고야.
2: 아,
1: 아깝네요.
0: 그러니까요. 그거 찾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2: 그렇죠.
0: 택배로 보내주세요. 한국이면 가능하죠.
1: 맞아요.
2: 가능하죠.
0: 네, 한국이면
1: 네,
0: 가능한데. 발리라.
2: 그리고 호텔에 전화했었어요.
1: 네. 아, 했어요?
0: 네. 있대요, 정말?
2: 없대요.
0: 없대요?
2: 아이고야. 네.
0: 아,
2: 그래서.
1: 네.
0: 청소하면서 이제 치우셨겠죠. 이제
1: 그렇겠죠.
0: 그런 거는 뭐 어쨌든
1: 네.
0: 치워야 되는 물건이지.
1: 맞아요.
0: 이걸
1: 버려지거나.
0: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2: 네. 네,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치우셨겠죠.
2: 네.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0: 네,
1: 네 오히려
2: 네.
1: 잘 쓸 수 있으면.
0: 네.
2: 오히려 그, 네.
0: 그렇습니다.
2: 네.
0: 그래서
2: 네.
0: 이렇게, 우리 소리 씨의
2: 발리.
0: 발리 사건. 네.
2: 네 발리
0: 발리의
2: 사건.
0: 잠옷 사건 하니까 굉장히 뭔가,
1: 네.
0: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1: 네.
0: 뭐가 섹시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게 아니다.
1: 잠옷 놓고 왔다.
0: 놓고 왔다, 그냥.
2: 네. 소식품에 유의해야 한다, 항상.
0: 자, 우리 오늘도 이걸 백희 씨가
1: 네.
0: 잘해주셔야 돼요.
1: 아, 네, 네네. 네.
3: 14시간 이모.
0: 아니 왜 발전이 없어요?
1: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걸.
3: 14시간 이모. 14시간 이모.
0: 아 저는 이 노래 나왔을 때 그 안무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2: 아, 네,
0: 맨발에 막 바닥에
2: 맞아요.
0: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2: 네,
0: 막 이렇게 하잖아요.
2: 발레하는
0: 그러니까 노랫말도 상당히
1: 그렇죠. 추접스러워요.
0: 네. 충격적이고 그 호흡 있잖아요.
2: 네.
0: 그, 네, 그것도 충격적이고
1: 누가 봐도
0: 안무,
1: JYP.
0: 네, 안무까지 충격적이어서
1: 네.
0: 이야. 진짜 우리 가요계가 예전 같았어 봐요. 무슨 그 노랫말 가지고
1: 그럼요.
0: 금지곡 만들고
2: 네.
0: 막 그랬었는데.
1: 너무 선정적이다.
0: 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이 모자라 제3탄. 네. 네. 그러니까 참교육 뭐
1: 메멘토에
0: 이어서
1: 네.
0: 세 번째.
2: 네.
0: 정말 이 영화 한 시간이 뭐냐.
2: 아유, 그냥 한 네. 24시간 에이, 진짜 모자라요.
0: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할 얘기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이다.
2: 네.
0: 그리고 뭐 어렵지도 않고.
2: 네.
0: 더군다나
1: 네.
0: 한국 영화니.
2: 네.
0: 무슨 오역이 될 일도 없고.
2: 없고.
1: 네.
0: 그리고 그 정서나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대사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2: 네,
0: 이게 번역이 되면
2: 네,
0: 아무래도 우리는
2: 이질감이 들어요.
0: 그냥 그 번역대로만 받아들일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이중성이랄지
1: 그렇죠, 그렇죠.
0: 예를 들면 그게 비꼬는 거랄지 뭐
2: 네.
0: 비유랄지 이런 것들이
2: 오롯이
0: 네. 오롯이 느껴지니까 이 영화가 한국 영화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2: 네, 그리고 또 상 받았다고 하니까
0: 네.
2: 자랑스럽고요.
0: 네, 솔직히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을 때
2: 네.
0: 설마?
2: 설마 했죠.
0: 그러면서도 아우 설마가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2: 좋겠다.
1: 네.
0: 이런
2: 맞아요.
0: 바람은 있었지만 안 줄 거야. 워낙 보수적인
2: 네.
0: 영화제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시안데.
2: 맞아요.
0: 저들이 저 대사를 이해한다고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1: 그렇죠.
0: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무려 가장 중요하다는 각본, 감독,
2: 네.
0: 작품 이 세 개를 네. 받아버렸어요.
2: 네. 와,
0: 저 그 진짜 그 생방송을 지켜보는데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2: 진짜.
0: 딱
2: 지금도 소름
0: 페러사이드 하는
2: 네.
0: 순간에
2: 네.
0: 지금도
2: 그 영어 단어를
1: 외워버렸잖아요. 네. 네.
0: 아니 기생충 페러사이드인 거를
1: 네.
0: 막 진짜 아, 그래, 그래, 뭐, 아, 맞아.
2: 네.
0: 거의 I'm fine, thank you 같은 네. 단어.

0: 내버렸어요. 페르사이드가.
1: 어렵잖아요.
0: 진짜 어려운 단어죠.
1: 네,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운데.
0: 스펠링도 어렵고.
1: 네, 정렬하게 딱 기억이 남아버리죠.
0: 진짜 완전 ABC처럼 돼버린 네.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영화사의 길이 길인 나물.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스카가 달라지나 보다.
2: 그렇죠.
0: 그만큼 네. 또 지평을 확장했다. 네. 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거든요.
2: 맞습니다.
0: 예. 두 분은 이 영화, 글쎄 이걸 기생충을 예를 들면 우리 이동진 평론가처럼 네. 한 줄평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두 분?
2: 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0: 한번 해본다면.
2: 네.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0: 예.
2: 저는 뭐 이 정도 느낌.
0: 네. 괜찮네요. 네. 어떠세요? 소리 씨는?
2: 소리 씨는
0: 너무 갑작스럽긴
3: 처음
0: 한데.
3: 봤을 때는 슬펐지만 네. 네. 볼수록 우려먹을수록 행복하다?
0: 네.
3: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이거가 네. 되게 슬펐어요.
2: 그렇죠. 아무래도.
3: 저 자신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 제가 취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0: 네.
3: 정말 내가 기생충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던.
0: 그러잖아요.
2: 맞아요.
3: 네.
0: 내가 막 기생충이 된 듯한 네.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 이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네.
3: 그래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보고 나서 약간 찝찝한 느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한 해 한 해 들면서 다시 보고 다시 네. 보고 하니까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삶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행복한 마음도 들고 또 자랑스러운 네. 마음도 들고
0: 저는
2: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영리한 영화가 있나
3: 너무 뚝뚝하죠. 네.
0: 아 근데 아까 소리 씨가 말한 게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2: 네.
0: 이 영화는 악인이 없으면서도 비극이고
3: 네.
0: 광대가 없는데도 희극이다.
3: 네 맞아요.
0: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특히 사랑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아직도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3: 네.
0: 이 비정한 이 사회에 네. 사실은 계급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노예제 그렇죠. 폐지된 지가 그렇죠. 언제입니까?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계급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3: 네. 네. 자본주의 네. 하의 계급 네.
0: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희극과 비극을 네. 이렇게 영리하게
3: 와.
0: 보여준 영화는
3: 없었던 것 같아요.
2: 것 네, 정말 대단합니다.
3: 네, 없었던
0: 정말
3: 것
0: 대단한
3: 같아요.
0: 영화인 것 같습니다. 명대사도 너무 많았고
3: 너무 많고.
0: 네. 뭐 배우들의 연기 그다음에 그 세트
3: 네.
0: 세트를 지었는데 특히
3: 완벽하잖아요.
0: 이제 그 대저택 세트 그다음에 그 봉태일의 그 섬세한 연출까지
2: 네. 네.
0: 그러니 뭐 아카데미도 이 기생충은 안 줄 수가 없겠다 우리가
3: 네. 예.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한국적인 정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정서라는
0: 네,
3: 게
0: 네.
3: 네. 네, 너무
0: 신기하죠.
3: 네,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짜장라면 맛을 모를 텐데.
0: 네.
2: 짜파구리.
0: 네. 그러니까요. 네.
3: 한 번씩 다 드셔보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아니 근데 우리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네. 짜파구리에 진짜 그냥 거의 짜파구리만 먹든가
3: 네.
0: 정말 넣어봤자 뭐 베이컨 정도 넣거나
3: 네,
0: 그런데
3: 네.
0: 거기는
3: 한우.
0: 그 뭐죠 한우 네. 넣잖아 한우도 네. 비싼
3: 치크살
0: 치크살인가
3: 뭐
0: 넣잖아요 네. 그것도 얇게가 아니고 큐브 모양으로
2: 네.
0: 저게 다르구나 저기서도 계급이 나오는구나
3: 나오죠
0: 그러니까 그것까지 디테일한 거예요
2: 그렇죠.
0: 우리는 그냥 짜파게티만 먹거든요 거기다 네. 뭐 잘 안 넣잖아요. 넣을 수 어떻게 체크살 큐브로 넣습니까?
3: 못 넣죠.
0: 못 넣죠. 네.
3: 둥성둥성 썰어가지고
0: 네. 그 못 넣죠. 잘해야 베이컨이라니까요.
3: 네.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고기를 가져오는데
0: 네.
3: 고기 냉장고가 따로 있고
0: 그러니까요.
3: 그런
0: 것들이
3: 것들.
0: 진짜
3: 네 고기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0: 네.
3: 얼리지 않은 그런 고기들이.
0: 저는 그냥 국거리 한 팩 정도 들어있나?
2: 아, 있는 게 어디예요?
0: 있는 게 네. 국거리 한 팩 들어있는 게 다행이에요? 네. 아니, 이제 그럼 비상용으로 언제든지 네. 미역국이라도, 뭐 없을 때 미역국이라도 끓이려고. 예, 그리고 진짜 그 고기 냉장고도 그렇고 세상에 저기다가 체크살을 막 저렇게 크게 넣는다고 네. 영화 보면서 막 그
3: 네.
0: 생각
3: 그런 생각이 들죠.
0: 그러면서 계급을 느끼는 거죠.
3: 느끼는 거죠. 전 또 술 냉장고도 그렇고
0: 네, 와인 냉장고.
3: 네, 와인 냉장고도
0: 그
3: 그렇고.
0: 그릇 전신 그
3: 네, 그릇도
0: 전에 이 주부라서 네. 더 그런 게 확 눈에 들어왔나 봐요.
2: 맞죠.
3: 맞아요.
0: 그 그릇을 마치 전시 작품을 하듯이 그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 텐데.
2: 맞아요.
3: 근데 보통 우리 수납장은 네. 이렇게 불투명으로 가리잖아요. 네.
2: 그렇죠.
3: 근데 거기는 투명
0: 전시해야죠.
3: 네.
0: 그렇게 비싼 거는 보여줘야죠. 네. 당연히
3: 그렇죠.
0: 당연히 보여줘야죠.
3: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쁘다. 연출도 예쁘다. 잘 보여준다.
0: 그리고 그 사실 아세요? 원래 그 지하에 살던 문광 가족도 4명으로 하려고 했대요.
3: 네.
0: 그러니까 여기도 4명이잖아요. 송강호네 가족도 4명.
2: 네네, 기태네 가족.
0: 기태네 가족. 여기 네. 기태고 여기 뭔 사장이죠?
2: 뭐, 박사장.
0: 박사장 내 가족도 네. 4명이고 네. 여기도 4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시 준비하는.
3: 아들.
0: 네네네. 아들이랑 해가지고 4명으로 딱 구성하려고 해가지고 걔가 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래요.
2: 아,
0: 네,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가죠. 더구나 숨어있는 사람이 4명까지 하면 이게 너무 정말 네. 산으로 갈 수 있고 너무 감당이 안 되고
2: 네네네.
0: 내가 아무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냥 부부로만
3: 네.
0: 처음은 그렇게 기획을 하고 꽤 제작까지 촬영 직전까지는 그 생각을 했나 봐요.
2: 네.
0: 근데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이걸 다 그리지 않습니까?
3: 네네.
0: 그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이거.
3: 번잡하다.
0: 오히려 너무.
2: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 설국열차랑
0: 네네네.
3: 그렇죠. 그렇죠.
2: 그런데
0: 네. 네. 잘 쳐낸 것 같아요. 저는.
3: 네. 저도요. 저도 동의해요. 깔끔하게.
0: 진짜 잘 쳐낸 것 같아요. 네.
3: 그냥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는 네. 정도로 끝내는 게 좋죠.
2: 근데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 디테일의 봉태일의 네. 어떤 집착? 이런 네. 게 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밑에 사람이 사는데 모를까요?
2: 그러니까요.
3: 그런 네. 것들도. 네. 그렇죠?
0: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것도 저는 어느 내가 옆집 사는지 누구 모르는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0: 완전 단절돼 있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집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감인 거죠.
3: 아 믿음.
0: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벨트 이해는 네, 되게 네, 명대사. 네. 믿는 거예요. 이 집에 감히 나 말 우리 말고 누가 들어올 수 있어.
3: 네, 감히.
0: 감히. 감히. 그게 거죠? 자신감과 우월감에서 의심을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여정이 굉장히 순진하면서 의심을 일도 안 하잖아요.
3: 네.
0: 그래서 다 네 명이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감과 우월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3: 그 허점이 생기는
0: 네.
3: 거죠.
0: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도 조심하고.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명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구김살이 없어서
3: 네.
0: 사람을 잘 다리미. 의심하지도 않고 네. 주름살 다 펴주니까 구김살이 다리미야. 없어 다리미야 그러잖아요. 의심을 잘 안 한다잖아요.
2: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이게 세계적으로 통했다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지하에 누가 사는데 알지 못한다는 개념은 우리보다는 서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장치를 넣었을 것이다.
2: 아니 그 그래서 넣었을 것이 왜 그런가라는 질문에
0: 예.
2: 왜 지하에 사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예. 주인이 알든 모르든 설정이 되었을까라고 예. 했을 때 성문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성 주인은 그 하인이 몇 명인지
3: 네.
2: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자라는지
0: 옛날에 양반 노비 숫자 정확히 모르잖아요.
2: 전혀
0: 몰랐잖아요.
2: 관심이 없죠. 네. 그런 문화가 아직도 네. 왕궁이나 왕체제가 있는 나라 유럽에 많으니까
0: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2: 오히려 뭐 지금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자기 집이
0: 그러네요,
2: 몇 칸인지
0: 진짜.
3: 그러네요. 네, 맞아요.
2: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한국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장치로서는 방공호 단지야 예, 뭐 이런 것들은
0: 네.
2: 한국적 특징이겠지만
0: 네, 네, 네, 네.
2: 우리 집에 누군가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서구 유럽에서는 모두가 한 번쯤 그 야사나
0: 네.
2: 전설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네. 아닐까 그러면서도 묵인하고 사는 예. 뭐 이런 문화들이 오히려 더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0: 옛날에 우리 노비 문화 할 때도
2: 그럼요.
0: 그 노비 그냥
2: 예.
0: 하나의 뭐 쌀 한 섬에 나 마찬가지였는데 재산으로 봤잖아요. 네. 사람이
2: 그렇죠.
0: 아니라 네. 그런 것처럼
3: 줘버리기도 하고요.
0: 예,
3: 그렇죠. 사람.
0: 네. 줘버리기도
3: 선물로.
0: 하고 뭐 그냥 없애. 뭐 없어도 상관없잖아.
2: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
2: 존재 여부보다는 네. 가치를 먼저 따지게 되는 방식으로 네. 사람을 바라보는.
0: 그러면 이제 우리 봉준호 감독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메멘토 할 때
3: 네.
0: 놀란 감독 얘기를 조금
2: 네네네네.
0: 하고 왜냐면 그 감독 얘기를 하지 않고 작품
3: 네.
0: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더구나 감독상까지 받았으니까
2: 봉준호
0: 감독 얘기를 조금 하고 또 기생충 얘기를 해볼까요?
2: 네네네.
0: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 한 줄로 말할 수 있습니까?
2: 아, 결국 뭐 디테일의
0: 네. 네, 승리.
2: 천재다라고 생각하고
0: 네.
2: 저는 장르를 정말 잘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장르를 공부해서 잘 비틀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0: 네.
2: 다 장르를 합쳐서 영화를 많이 찍기도 하니까요.
0: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천재
2: 네.
0: 감독이다.
2: 네. 근데 그 공부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너무 본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0: 영화 자체를 워낙 좋아하니까.
2: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소리 씨는 어떤?
3: 저는 네. 영화계의 김연아 선수 같은 느낌. 그렇죠.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상을 받아 했는데 그걸 해내는.
0: 네.
3: 진짜 멋진
0: 그러니까 불모지라고 하는
3: 네.
0: 한국
3: 네.
0: 빙 인상계 김연아 네. 같은 선수가 나오듯이.
2: 정말. 예. 김연아의 기세도 봉준호한테 있는 것 같아요.
3: 있어요. 네, 눈빛이 맞아요. 비슷해요.
2: 특히 네. 그 자막 얘기했을
0: 네,
2: 때.
0: 네, 맞아요.
2: 그 자막 그런 자막 정도의 장벽을
0: 뛰어넘어라.
2: 너희들 뭐 못 봐? 뭐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더 좋은 영화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막 이런. 맞아요. 멋지죠.
3: 네, 예. 당당하고. 예. 예.
0: 저는 봉준호 없는 한국 영화는 상상할 수 없다.
3: 어려워요.
2: 네. 그렇죠, 진짜. 네.
0: 봉준호 감독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네. 우리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는 영화를 네, 못 만났을 테니 슬플 거 아닙니까? 이 기생충 빼고 우리 소리 씨는 빼고. 봉준호 감독이 어떤 작품을 이렇게 원탑 투 원 하나나 두 개?
3: 설국열차?
0: 설국열차. 네.
3: 설국열차. 네. 예. 아, 저는 기차가 되게 로맨틱한 그런 장소를 그렇죠. 알았었는데 네. 그렇죠. 아닐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일상에 있는 소재들 있잖아요. 기생충도 네. 우리 네. 일상에 있는 소재들을 네.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심오한 이야기들을 막 비틀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신기했고 네. 그 로맨틱한 공간이라고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기차가 아, 저 감독의 시선에서는 저런 공간으로 변할 수 있구나.
0: 꼬리칸으로 갈수록
3: 네.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2: 맞아요.
3: 저랑은 너무 다른데. 네. 네. 신?
0: 네. 진짜? 아니 아무리 공부하고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천재임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렇죠. 놀란 감독도 네. 그렇고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위대한 감독들은 천재성도 맞아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3: 그리고 놀란 감독도 제가 좋아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네. 봉준호 감독님이 그럼요.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게 응원이 되잖아요. 네. 놀란 감독은 막 응원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봉준호 감독은 막 응원하는 마음까지 네. 들어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맞아요. 백희 씨는 어떤 영화?
2: 저는 뭐 괴물부터 예. 그 플란다스에게도 네. 좋고 괴물도 좋고 그런데 저는 봉준호 감독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대학 시절부터 영화 동아리를 활동을 해서
0: 봉준호 감독의 다큐멘터리요?
2: 네네네.
0: 봉준호 감독이 만든 감독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2: 주인공으로 하는 건데 네. 메이킹 필름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나와서 인터뷰하진 않아요. 봉준호 감독이 대학 시절부터 그 감독으로 데뷔하기 직전까지 네. 그 주변 인물들을 모두 인터뷰를 해서 봉준호의 인생을 그러니까
0: 어떻게 봉준호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볼 수 있었겠네요.
2: 그래서 그냥 거의 미친 영화광이었더라고요. 영화 그 동아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고 그 시네필이었고 예. 특히 프랑스나 이 작가주의 작품에 깊이 빠져 있어서 예. 씬별로 공부를 했대요. 한 씬을 가지고 밤새서 이 씬을 어떻게 촬영하지? 무슨 내용을 담을 수 있지라고 했을 때
0: 그걸 막 분석하고 공부를
2: 그
0: 했다는 거예요?
2: 그 동아리가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0: 아, 그 동아리가 그런 동아리였고
2: 영화 작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네 21의 전신인 그런 잡지들의 네. 그 기사 내용을 영화 필름으로 어떻게 구현하지?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영상을 영상으로 구현할 때 기술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0: 네.
2: 근데 글을 영상으로 어떻게 구성하지? 스토리를 영상으로 구현할 때 뭐가 필요하지를 네. 계속 이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잠도 안 자고 밥도 네. 안 먹고 그걸 만나면 그 얘기만 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 근데 아직 감독이 아닌 채로 영화 광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 나도 한때 그런 우리 모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에 빠져보는 순간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내 주변에도 부모님들이 말리는 일 있잖아요 그거 돈도 아닌데 그거 왜 하냐 왜 그러고 있냐 예를 들면 그 게임일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할 텐데 아, 그런 인물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되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면이에요. 그래서
0: 혹시 그 동아리 출신 중에 봉준호 감독 말고 또
2: 유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0: 정말요?
2: 한 명도 없어요.
0: 없어요? 네.
2: 대부분 기자가 됐거나 그냥 일반 회사원이거나 아예 그냥 가정주부가 됐거나 예.
0: 그 뒤로 이제 계속 영화 쪽으로 판 사람은 봉준호 감독을
3: 그리고
2: 이제 그 동아리 길로 이제 자체도 네. 영화인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학구적이었기 때문에
0: 네.
2: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그렇죠. 예, 예.
2: 이 사람들은 영화를 이론.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어떻게 예. 나눠서 네. 무슨 철학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데 그게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너무 철학주의, 그러니까 관념주의로 영화를 바라보는.
0: 되게 본질만 얘기 막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2: 본질은 왜 본질인가까지
0: 그러니까
2: 거야.
0: 그러니까요
2: 그것을 왜 말해야 네. 되는가 네. 그것을 와. 왜 찍어야 하는가
3: 네.
0: 그 동아리 안 들어가길 잘했네요 네. 머리 터질 것 같아요
3: 그래서 디테일이 생겼나
0: 그랬나 봐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작가주의에 빠졌던 네. 그래서 줄거리에 강하고 네. 인물의 캐릭터에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 와. 공부해서 남주냐? 뭐 네, 엄마, 네. 부모님들 왜냐 그 얘기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게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봉준호가 있었던 네. 거군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 장면 한 장면 네. 한 장면이 너무 디테일하고 네. 좋아요. 네. 저는 어떤 거 좋았냐면 그 가정부를 해고하는 장면. 네. 연교가 네. 이제 해고를 할 때 네. 이 자세를 웅크리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모르고 봤을 때는 왜 자세를 웅크리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2: 그렇죠, 그렇죠,
3: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바른 자세가 아니라 네. 그 부잣집 사모님이 네.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그렇죠. 벌레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0: 이게 그것이 약간 뒤로
3: 거,
0: 물러나지 않아요?
3: 네, 네. 물러나요. 그러니까
0: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나한테 옮길까봐.
3: 네. 네. 그런 자세 디테일까지 네.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계속 파도 끝이 없는 거죠. 네. 기생충이더라고요.
0: 저는 봉준호 감독 아, 뭐 살인의 추억 좋아하고요.
2: 아, 네. 너무 좋죠.
0: 마더도 네. 좋아하고.
2: 마더 좋죠.
0: 네. 그래서
2: 거를
0: 탐험했어요. 예, 예, 맞아요. 오, 맞아요.
3: 갑자기 또 소름이 돋았어요. 네. 마더하니까.
0: 네. 그리고 살인의 추억을 보고는 이 감독은 대성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봉준호 감독은 진짜 네. 대성하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작품 계속 기대하게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제 기생충에 거의 이렇게 막 방점을 찍어버리는.
2: 아, 대단했습니다, 네. 진짜.
3: 그럼. 이 이후의 작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2: 그럼 기대되는 감독들이 또 있다는 게 너무
0: 행복한 일이죠. 네, 행복한 네.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또 기생충 아, 음악 한번 듣고 우리 잠시.
2: 네. 아, 그럴까요?
0: 네. 그럴까요? 네.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음악이 너무 없으면. 그 믿음의 벨트는 너무 유명하니까 네. 우리 오프닝부터 들어봅시다. 예. 오프닝은 이렇게 서정적입니다. 네. 오프닝곡은 정재일 음악감독이 거의 네. 작곡을 다 했더라고요. 여기에 쓰이는 음악들을 믿음의 벨트도 그렇고 짜파구리 음악도 그렇고요.
3: 맞아요.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거 음악 들으니까
0: 잠시 만나보시죠.

0: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이 모자라 네. 예, 3탄으로 영화 기생충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곡 네. 잠깐 들어봤고요.
1: 그 정재일 씨 예. 음악이기 때문에 살짝만 네. 한 짧게만 말씀드리고 하면 정재일은 음악가들에게는 네. 음악가들의 음악가예요.
0: 아...
1: 네. 음악가들의 음악가, 음악가들이 사랑하는 음악가,
0: 아~
1: 네, 음악가들이 배우고 싶은 음악가.
0: 네.
1: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영화에서는 지금 우리 봉준호 감독을 얘기했지만 음악계에서는 정재일이 있다 할
0: 네,
1: 정도로
0: 네, 네.
1: 중학교 때 서울 그 재즈 아카데미를 다닌 이후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음악을. 근데 오징어 게임이든 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네. 지금 계속해서 음악 작품을 네.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재능과 노력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2: 네.
1: 정규 교육이 대학생 그러니까 이 사람 중학교만 되는 게 끝이에요.
0: 보통 그러면 대학을 그쪽으로 가잖아요.
1: 네.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그냥 음악 현업에 바로 뛰어들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다녔다가 그것도 완전히 수련하지 않았다고 알고
0: 네,
1: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는 중학생 신분으로 그냥 음악 현업에 뛰어들어서 이적이 하는 밴드 긱스라는 팀의 베이시스트로 들어가서
2: 네. 네.
1: 이적과 함께 인연을 맺고 거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0: 네네네. 네.
1: 중학생,
0: 맞아요.
1: 중학생이 그냥 베이스 들고 들어가서
2: 네.
1: 그냥 음악판을 그냥 다 먹은 거예요.
0: 네. 네.
1: 거기서 베이스 치고 노래하고 랩하고.
0: 네.
1: 근데 그게 지금의 정재일로.
0: 그럼 정재일 감독이 예. 대중가요도 많이 만들었습니까?
1: 박효신이랑 야생화.
0: 야생화.
2: 가사
1: 예.
2: 좋잖아요.
1: 예. 이런 작품들의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와. 본인 작품도.
0: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영화 음악 감독으로 더 많이
1: 활동을 그 의뢰를 많이 받아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0: 에이.
1: 최근에 그 또 뭐였었죠? 그 마크. 세븐틴?
0: 세븐틴. 그것도 봉준호 감독
1: 예,
0: 영화.
1: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1: 미키인가요?
0: 미키 세븐틴. 미키 세븐틴.
1: 예, 예. 그 영화의 음악도 역시 정재일이.
0: 그러니까 어쨌든 예. 영화 감독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감독이 정재일 감독이라
1: 그렇죠.
0: 의뢰를 네. 많이 하겠죠.
1: 제가 느낄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0: 만들어줘 하면.
1: 네.
0: 예.
1: 본인도
0: 한스 짐머예요?
1: 상상력을 가지고
0: 거의 한스 짐머예요?
1: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한스 짐머는
0: 예,
1: 오케스트라의
0: 예.
1: 천재라면
0: 예.
1: 이 정재일은 대중가요 사운드로 이 똑같은
0: 아니 근데 그냥 만들어줘 하면 툭툭 만들어내는 능력은
1: 정말 대단한 네.
0: 능력은 한스 짐머나 정재일이나
2: 40대신가요, 나이가
1: 거의
0: 그 정도
2: 40대
0: 초반
1: 네네.
0: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 네.
2: 와
0: 언제 그분 한번 인터뷰를
1: 네, 네 너무 하고 싶어요.
2: 모셔야 될
0: 제발
2: 것
0: 좀 나와주세요. 봉준호 감독님이랑
1: 아, 너무 좋아요 진짜.
0: 정재일 감독님.
1: 아,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맨날 저는 근본이 없어요. 맨날 그러는데 막 가서 보면은 뭐 정부 쪽 일도 하고 있고
2: 네,
1: 갑자기
2: 네, 갑자기 근본이 나타나요.
0: 근본이 뭐 중요합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는 멋진 작품으로 그냥
2: 네.
0: 만나면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2: 그럼요.
0: 이 기생충 명대사. 뭐 떠오르십니까, 소리 씨?
1: 와, 너무,
0: 예, 너무 많은데.
1: 네.
0: 뭐 그냥 딱 지금 뭐 갑자기
1: 뭐 딴딴딴
2: 네,
0: 그거.
2: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0: 그거잖아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준모 그는 이사촌. 어머, 나 이거 외우고 있어.
2: 맞아요.
1: 그게
2: 외우게 돼요.
0: 어머,
2: 외우게 돼요.
0: 어머. 저 그냥 불렀는데 외워졌네.
1: 제시카송이라고 유명했죠.
0: 네, 그 갓따라 했잖아요. 그 장면도 진짜
2: 네.
0: 아니 그 멜로디를 왜 하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붙였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누구 생각이었어? 그것도 봉태일 감독 생각이었겠죠?
2: 봉태일 뭐, 맞네요.
1: 최종 선택이겠죠.
0: 네, 몇 개가 있었는데 네. 네. 네.
1: 너무나 시의적절한.
0: 네. 그리고 그걸 딱 그거 외우고 있으면 이제 인맥 가지고 들킬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일리노이 네. 시카고 나왔고 그 김준모 과 선배가 내 사촌이고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1: 더군다나 이 작품의 그 부분이 유명해지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0: 네.
1: 외국인들이 알게 되고
0: 네. 네.
1: 독도는 한국 거구나
0: 네.
2: 생각하게
0: 그러면 그것까지 다
2: 네. 계산하고
0: 계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네. 네. 저도요.
0: 저도요. 봉준호는 분명히 계산됐을
2: 네.
0: 것이다.
2: 네. 네.
1: 근데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관객의 몫이겠지만
0: 네. 네.
1: 본인은 의도가 들어가 있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좀 늦게 알았겠죠. 우리는
1: 네. 네.
0: 바로 독도는 우리 땅에다 붙여서 그렇게 네. 이런
1: 그렇죠.
0: 게 계산됐지만 외국인들은
2: 네.
0: 좀
1: 공부를
0: 해야죠. 예. 이게 그게 그 왜냐하면 그냥 했다가 그게 어디에 뭐 붙인 거래 이렇게 가려면 좀 발전이 돼야
2: 네.
0: 되잖아요.
2: 아마 영화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네.
2: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1: 너는 계획.
2: 네. 네. 계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0: 네.
2: 그 무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라고
1: 네.
2: 얘기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0: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뭔 줄 아냐, 아들.
2: 네. 그거요. 네. 맞아요.
1: 진짜.
0: 무계획이란다.
1: 네.
2: 아버지가 무계획을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꼭 계획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무계획을 가르칠 정도로 상황이 저렇게 되려면 아, 얼마나 비극적이어야 할까.
0: 너무나 생각을. 절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네.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우리의 돼. 이 계급에서는 네. 저기로 네. 못 올라가라는 걸
2: 뼈저리게
0: 너무 아닐까? 뼈저리게 왜냐 네. 한두 번 경험했겠어요?
1: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허무주의라는 건데
0: 맞아요. 네.
1: 그 아버지가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도 네. 허무주의를 기본 탑재하고 있다는 게
0: 그것도
1: 안타까운 일이었죠.
0: 물난리를 겪고 네. 완전히 물이 집안이 다 거의 천장까지 물에 잠긴 네. 상황에서 체육관에 네. 피해 있으면서
1: 수재민이어가지고
0: 둥글둥글 누워있는 그 장면에서 네. 그 대사를 하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러면서 진짜 그 우리가 드는 느낌은
2: 와 진짜
0: 진짜 네. 되게 웃기는데 너무 슬퍼요.
2: 너무 슬프죠.
1: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송강호가 저런 장면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혹은 분개하지 않고 그 무계획을 말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네. 마음의 평화가 네. 완전히 자리 잡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0: 맞아요. 다 초월한 듯이
1: 가장 극단적인 네. 선택을 마지막에 네. 하는 인물이 이 인물인 네. 거예요.
0: 예, 네.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0: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롭던 다 네. 내려놓은 것 같이 완전 초월을 초월한 사람처럼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네. 박사장을 찌르는
1: 네. 네. 그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평화는 네. 눌러놓은 평화지 자신의 의지로 무의식과 의식을 모두 힘을 합쳐서 네. 폭발시키지
0: 그러니까
1: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0: 가스로 눌러놓은 네. 것이지.
1: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네.
0: 저는 그 재정이 박소담이 천재주가 좋아가지고 서울대 그 문서 네. 위조하잖아요. 네. 야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하고 뭐 이런 거 없냐? 네. 그 대사도
2: 시작할 것 같다고.
0: 아 진짜 거기서 빵 터지고 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2: 너무 대사 네. 너무 대단해요. 네.
0: 문서 위조학과 만들어 왠지 있을 것 같고
1: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잘했고.
0: 네. 아니 그런 그 대사를 네. 어떻게 쓸 생각을 하지 막 이런. 네.
1: 그리고 그 다음 네.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게 저는 이걸 네. 제가 뭐 속였다고 생각 안 해요.
2: 맞아요. 네,
0: 내년에 이 학교를 꼭 갈 거거든요. 네, 이 대사 하잖아요. 맞아요.
2: 근데 뭐 그렇게 해도 거짓말인 건데.
1: 그렇죠.
2: 네. 네.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인지가 없고.
1: 아, 그럼 그게
2: 없고.
1: 똑같은 얘기라면 저는 그냥 무면허로 운전할게요. 내년에 딸
0: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1: 예.
0: 되게 무서운 대사예요, 사실은. 내 범죄를 네. 네, 합리화하는 거죠. 진짜 네. 무서운 대사거든요.
1: 더군다나 무신경하게
0: 네. 아무렇지도 않게
1: 예, 죄의식 없이
0: 예, 죄의식 없이 그러니까 더 무섭죠. 네.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맞아요. 가족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하는 게
2: 근데 희한하게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소름이 돋는 무서운 대사인데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1: 그러니까요.
2: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곱씹으면서 이거 무서운 대사였네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이상했었네 이렇게 네. 알게 되는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가장 또 그런 장면이 지하에서 몰스부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알고 있는 이 집 아이 아들
0: 네.
1: 그 입장에서 네. 유일하게 몰스부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알았어요?
0: 아, 다솜이죠, 맞아요.
1: 네. 근데 네. 반응하지 않아.
2: 네, 뭐
1: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냥 그 재미인 거야, 재미.
2: 재미인
1: 이게
2: 거죠.
1: 세상에 뭘
0: 이게 뭐 그 지하에 누군가 네. 있어서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누군가 몰스부를 보내는데 그게 막 그 자기는 네. 그걸 그냥 해. 이렇게 받고 해석하고 막 이런 게 재밌는
1: 밑에 좀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0: 네, 네 맞아요.
1: 네.
2: 그냥 즐기는 거죠.
1: 그렇죠.
2: 그 어린 아이가
1: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게 굉장히
0: 비극적이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선을 넘으시네. 네, 이선균의 네, 차 안에서 예.
2: 선 넘는 게 제일 저는, 싫다고 하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냄새라 저는 냄새. 어디서 되게 또 철렁했냐면 꼬마 다솜이가
1: 네.
0: 이 아저씨랑 이 아줌마랑 냄새가 같아. 그 네. 얘기할 때.
1: 제시카 쌤한테 비슷한
0: 냄새가 났어. 네. 이 얘기를 할 때. 와.
2: 되게 본능적이죠. 네. 아이들은 바로 아니까요.
0: 근데 그러잖아요. 이제 뭐 비싼 뭐 이렇게 어쨌든 막 치장하고 이래도 냄새를 완전히 감출 순 없대요.
1: 네.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한 사람 예를 들면 가죽을 만졌다든지 생선을 만졌다든지 고기를 만진 사람은 아무리 목욕하고 이렇게
2: 뭐
0: 옷을 갈아입고 향수 뿌려도 안 된대요.
2: 안 된대요.
0: 이게 이 피부 조직에 냄새가 배기 때문에 네. 안 된. 그러니까 물론 뭐 몇 년 이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근데 여기는 네네네. 오랫동안 지하방에서 살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환기가 되지 않는 그 곰팡이 냄새. 지하철에서 나는 그 냄새 뭐 이런 그 얘기 나오잖아요.
1: 네.
0: 지하철을 버스랑 안 타본 사람들은
2: 모르는
0: 네.
1: 그렇죠.
0: 네. 냄새였지 않겠습니까? 비싼 자동차만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냄새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2: 맞아요. 네. 냄새.
0: 여기 그게 이제 신분을 개그, 가르는
1: 그런가요? 예, 보통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냄새가 그 사람 타인의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나요? 심리적으로?
0: 아니 근데 여성들은 그런 건 좀 있죠.
1: 있어요?
0: 만났는데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닌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좀 꺼리게 되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물론 무슨 그런 냄새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불쾌한 냄새가 나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피하고 싶죠.
1: 예를 들면 담배 냄새가 막 쩍
0: 아니면 막 술 냄새가 확 났다든지 아니 오히려 또 막 향수를 지나치게 막 들이부은 것처럼 막 이러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2: 들죠. 어색하니까.
0: 네.
1: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런 적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적 있었나?
2: 안 그러면 향이 좋아서 호감이 생긴 적.
1: 생긴 적이 저는 이제 군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다 위생이 좋지 않고 땀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들이 한 부대 안에 그냥 다 소대 안에
0: 그때는 또 많이 나요. 같이 생활했을 테니까.
1: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지? 이 불쾌한 불편한 냄새를.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저의 의식적인 뭐 이렇게 눌러놓은 생각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는 힘든 거야 정도 생각했겠지. 아, 난 너 냄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0: 사람마다 냄새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1: 다르니까요.
0: 있어요. 네,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제 남자 동기인데도 되게 냄새에 민감한 동기가 있었어요.
2: 제 친구는 남자 친구는 아니고요. 그 남자인 친구인데 그 친구는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해요. 싫어해서 담배 냄새 나는 남자인 친구의 차를 타는 것도 힘들어하고
0: 있어요.
2: 네, 있어요. 좀 예민하게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도 더 그렇고
0: 그래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좀 그 냄새 또 밀폐된 공간 이런 데서의 그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1: 그래서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이 영화에서 냄새가 선을 넘네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진 게 존재 자체가
2: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1: 나는 원래 난데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에게 편을 가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 냄새가 굉장히 계급을 보여준다니까요.
2: 그러니까요.
0: 여기는 반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1: 내가 선택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범위가
0: 아닌데
1: 거예요.
0: 근데 그 냄새가 나한테서 난다고 그래서 더 선을 넘네 하고 경고하고 이게 멸시하고 굉장히 폭력적이죠.
2: 그 선을 넘는다고 말한 것도 선을 넘은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사실은 이미 사실은 그 말이 선을 넘은 건데
2: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걸 바로
0: 이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래서 똑같이 미러링을 해주면 어떨까?
2: 어떻게요?
1: 선을 넘네 했을 때 같이 넘는 거예요?
2: 같이 넘게 알려줘요.
1: 우리가 서로 넘는 거예요?
2: 같이
1: 이렇게
2: 넘는
1: 얘기하면
2: 거예요.
1: 어떨까?
2: 괜찮네요.
1: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선을 넘는 장면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0: 맞아요.
1: 실제로 어떤 그 유튜버가 화면 구도의 분할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화상에서는 이걸 선이라고 의식할 수 없는 선들이 있더라고요. 세로 라인을.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아직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아요. 근데 불화가 생기려고 할 때는 인물이 이 세로 선을 넘어가요.
2: 너무 궁금하네요. 그 선이
1: 봉태일.
0: 이제 이런 걸 알고 다시 보면 그런 게 다 보이죠.
1: 근데
0: 그러니까 대단한 감독이에요.
1: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0: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봉준호 감독 그걸
2: 노렸을 거예요.
0: 노리고
1: 이 세로 선을 넘어가는 주인공들로부터 불화가 시작되고 있는.
0: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넘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온 순간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는지를 이제 관객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사다리 나고 말겠구나라는
1: 게. 최초의 선을 넘는 것은 이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상층으로 계속 오르내려 가는 계단상면도 선을 넘어가고
0: 그러니까
1: 있는 거예요.
0: 지하에만 있어야 되는데
1: 자신의
0: 자꾸
1: 신분으로부터 상층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편하게 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박사장. 그리고 박사장이 아니야. 어느 순간에도 선을 다 넘어가요.
0: 그렇죠.
1: 이 세로 선을. 하지만 종업원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 신체적인 위축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0: 그러면
1: 재밌더라고요.
0: 명장면.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이긴 한데 특히 특히 이 장면은 진짜 아주 강렬해서 뇌리에 남아있다.
1: 그 명장면이라고 꼽기는 그런데
0: 네.
1: 저는 이 아들이 네. 수석으로 네. 이 밑에 있던 사람에게 머리를 탁 네. 맞거든요. 그렇게, 네.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그 지하에 사는 부부의 남편.
1: 네, 남편에게 네. 머리를 한번 일단 맞아 쓰러져요. 네. 근데 쓰러져 있는 그 남자에게 한 번 더 수석을 내리쳐요.
0: 네.
1: 이 장면이야말로 아, 그 애지중지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그게 네. 원래부터 아니었거든요.
0: 네.
1: 수석은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냥 물에 들어가면 다른 돌이에요. 돌도가
0: 똑같아요.
1: 똑같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그 돌에 자기 머리를 맞아서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순간.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온 건 그 물에 지금 수재민이 되는 그 판에 그거 하나 들고 나온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네.
1: 얘가
0: 네.
1: 나한테 붙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돌로 마치 행운을 불러올 것 같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협을
0: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서준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네. 이게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네. 같아요.
2: 한 거죠,
0: 얘 때문에 과외를 시작하게 돼서 네. 우리 가족이 다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폭력의 도구로 쓰인다는
0: 네.
1: 게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오해할 방법도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 저는 명장면이라고 저도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 눈길이 많이 갔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취업을 하고 아이들이 먼저 취업을 하고 부모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네, 네, 네.
2: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둘이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기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0: 네.
2: 아버지를 이 집의 기사로 네. 들여보낼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게 나눠주는 장면이 그 전엔 없었거든요.
1: 그렇죠.
2: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고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자기 걸 준다거나 그런 장면
1: 맞아요.
2: 없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 뷔페식 밥을 덜어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0: 네.
2: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가서 뷔페
1: 떠오면
2: 되는 거니까. 그 무의미한 그 자식에게 주는 그 밥 양, 뭐 자식도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이 먹어라 아빠가 챙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뭐 희한하게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이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네. 생각.
0: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게 나오는
2: 네.
0: 뭐 이런
2: 네.
0: 거지
2: 맞아요.
0: 않을까요?
1: 기도 하고.
0: 네. 근데 없어. 그리고
2: 네,
0: 나 이제
2: 없어요.
0: 앞으로 여기 기사에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할 거야.
1: 네네.
2: 네.
0: 이 꿈에 부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마음도 나오는 네. 것이고.
1: 근데 그 마음의 여유라는 게 허상이라는 거죠.
0: 그렇죠.
2: 그렇죠.
1: 되는 거는데 한 번 더 주는 네, 이런
2: 그런
1: 얘기인
2: 장면도
1: 거죠.
2: 네.
1: 근데 또 그게
2: 했고요.
1: 부모의 마음인가 싶기도 네. 하고.
2: 네. 아,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2: 부모가 아직 안 돼봐서.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유가 있으니까 주기도 하고. 있으나 없으나 행동이지만
0: 네.
1: 네 생각이 낫다라는
0: 네.
1: 마음일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 진짜 뜻으로 가지고 볼 수 있는
2: 거죠.
0: 네.
2: 네.
0: 네. 맞아요. 뭐 이 영화는 뭐 저는 이제 그 막 이 가족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배를 누르잖아요.
2: 네.
0: 초인종을 가봤더니 이정은이 등장하면서 네네네네네. 제가 뭘 중요한 걸 두고 왔거든요. 막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큰일 났다.
2: 네.
1: 완전히 영화가
0: 아니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완전히 다른 걸
2: 뒤집는 거죠.
0: 그 이정은이 등장하는 그 씬 있잖아요.
1: 네.
0: 그
1: 판초
0: 우위를 입고 제가 뭘 중요한 걸 두고 왔거든요.
1: 네.
0: 막 그 장면이 전 그렇게 이게 이제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2: 그렇죠. 그 장면부터 장르가 달라지는
0: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면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영화를 또 보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1부 끝나고 막 2부 완전 막
2: 네.
1: 앞쪽이 약간 블랙코미디였으면
0: 2부부터는 이제 스릴러 서스펜스 스릴러로 가는 그래서 그 이정은의 등장 그 장면도 되게
2: 명장면이죠.
1: 그러니까 그게 네. 거기서부터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0: 뭐 휘몰아치잖아요.
2: 하필 또 비가 와요.
1: 그 장면이 있고 나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나죠. 그러다가
0: 근데,
1: 갑자기
0: 이 사람하고 막 몸싸움하고
1: 북한 말을 써가면서 개그를 쳐놓고 옆에서 앞에서 손 들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판이 엎어지고 이 집 주인들이 등장해서
0: 네.
1: 다시 똑같은 그 거실에
0: 짜파구리 준비하라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 이 같은 공간이 순식간에 한 서너 번
0: 맞아요.
1: 전혀 다른 판으로
2: 새로 깔리는
1: 완전히 바뀌어 보이는 장면들이 와 대단해요.
0: 그러니까 그 이정은의 그 등장에서부터 영화는 완전히 이제 다른
2: 판이 달라져
0: 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저는
2: 네, 인상적이에요. 네.
0: 아니,
2: 네.
0: 그러니까 누가 배를 누르지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죠, 거기 그렇죠. 딱 이정은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제 이 영화는 네. 야
2: 끝났다.
1: 이제. 여기서부터 롤러코스터.
0: 예, 네. 여기서부터 네. 이제 진짜 끝나겠구나. 끝장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기생충 포스터가 되게 화제였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눈을 딱 가려놓고 가려놓... 네.
0: 우리 범죄자들 마치 이렇게 눈 가려놓는 것처럼 딱 검은 테이프로 검은 딱 가는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박사장의 부부가 이 비치 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배드 네, 거기에 배드. 누워 있고 최우식이 뒤에서 보고 있고 송강호가 네. 앞에 나와 있고 근데 다 이렇게 가려 있는데 박사장의 눈은 흰색 테이프로 가려져 있고요.
2: 네.
0: 최우식과 송강호는 검은색 테이프로 가려져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 포스터도 그러고 이제 아래에는 다리만 허연 다리만 이렇게
2: 보이고
0: 보이는 이 기생충의 이 포스터도 진짜 해석이 분분하고
2: 네.
0: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2: 그 한 종류가 아니죠 기생충 포스터도
1: 맞습니다.
0: 흑백 네, 네 일단 흑백
2: 네 흑백
0: 예
2: 네.
1: 흑백 있고 한국판 있고 네. 뭐 유럽판 있고 미국판 그 있고 예, 다 다릅니다.
0: 나라별로 좀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포스터에 대한 것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여러 해석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 맞아요. 네. 네.
1: 심지어는 봉준호도 모른다고.
0: 그 진짜요?
1: 네네.
0: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0: 아니,
1: 이 포스터를 만든 디자이너도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네. 봉준호는 제작을 의뢰했고
0: 네.
1: 포스터를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네. 봉준호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0: 아, 정말요?
1: 믿고 맡긴 거죠.
2: 그럼 그럴 때는 약간 봉태일이 아니네요.
1: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이걸 보고 의도를 파악해서 제작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0: 아,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네, 의뢰를 할 것이 예, 예, 있을 것이다.
1: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비주얼 쇼킹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층민과 하층민과의 싸움에서 눈을 가렸다는 건 익명성을 얘기할 텐데
0: 예, 예, 예.
1: 이 익명성이라는 건 너도 나도 이 인물이
0: 될 수 있다.
2: 네.
1: 이런 식의
2: 해석이
1: 어떤,
2: 가능하죠. 네,
1: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발이 맨발인 포스터가 있어요.
0: 네. 네. 거의 네. 허벅지까지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죠. 네. 무슨 저 마네킹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1: 부유층은 신발을 신고 있고 그리고 이 하층민들은 신발을 벗고 있는 포스터가 있는데 그건 역시 신발이 보여주는 계급주의를 또 그것도 해석이죠.
2: 실제로 예,
1: 만든
2: 그렇죠.
1: 사람, 만든 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2: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렇게 충분히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뭐 봉준호 감독도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대로
2: 네.
0: 포스터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라. 예.
2: 아, 예.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산다.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2: 네, 될 수 있고. 예.
1: 그리고 사람에게 기생충이라고 이름 붙인 자체도
2: 네.
0: 제목은 진짜 봉준호 감독이 붙였겠죠?
1: 그렇겠죠.
0: 근데 네.
1: 제목이 아니, 원래 제목이 또 달랐다고
0: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거.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네. 제목이 주는 왜냐하면 제목 때문에 실패한 영화가 진짜 많거든요.
2: 맞아요. 네.
0: 근데 기생충이라고 결론 짓기까지 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가 보통
1: 아 데칼코마니가 원제였대요.
0: 아 맞아요, 데칼코마니. 그 얘기 들었어요, 데칼코마니.
2: 아 네. 그래서 그 네 명 조합 이렇게 맞추고요.
0: 그러다가 기생충으로 했는데 아 진짜 제목에서부터
2: 느껴져요.
0: 느껴지는 이 감상이 있잖아요.
2: 그 옛날에 어른들이 네. 벌레만도 못한 놈,
0: 네. 막 네. 기생충만도 못한 놈
2: 그렇게 하잖아요.
0: 네. 너 기생충처럼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맞습니다.
2: 지극히 좀 한국적인 그런. 정서?
1: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제목인 게 기생충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런 장면, 그 제목, 장면부터가
2: 또 비극적이야.
1: 네.
2: 슬퍼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보면 네. 마음이 아프다.
0: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도 너무 슬펐어요. 그 편지를 쓰잖아요. 네. 최우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반드시 살아 계시라.
1: 네.
0: 내가 반드시 저 집을 사겠다.
2: 네. 허황된.
0: 절대
1: 꿈이에요.
0: 절대 못 네. 사거든요.
1: 맞아요.
0: 로또가 돼도 못 살걸요?
2: 네. 못 사요. 못 사요.
0: 안 될걸요? 저 집이 수백억일 텐데.
1: 맞아요.
0: 뭐 10억, 20억 로또 갖고 되겠습니까?
1: 네.
0: 근데 그 꿈을 키우면서 그게 전 너무 슬픈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장이 있죠.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아버지 살아계시라. 더군다나 아버지가 뭐 몇백 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길어야 50년 살 텐데.
1: 맞아요. 또 아버지는 네. 그 안에서 모습으로 바깥으로 네. 편지를
0: 계속 보내고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본 거. 그러니까 그 희망이 결국엔 더 사람을 죽이겠구나.
2: 네,
0: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최우식은 저 집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짓을 할까. 또 막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그냥 월급쟁이로 못 살 테니까.
2: 네, 못 사고요.
0: 무슨 짓을 할까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되고요.
2: 그리고 뇌 수술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2: 헛웃음을 계속 웃잖아요. 네,
0: 계속 웃잖아요.
2: 네, 그것도 저는 되게 기이하더라고요.
1: 형사 같지 않은 형사와 의사 같지 않은 의사.
0: 맞아요, 맞아요.
1: 바라보면서.
0: 거기도 그것도 분명히 네.
2: 이유가
0: 되게
2: 있어요.
0: 형사가 왜 저래? 의사가 네.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2: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꿈인가? 이런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거기서부터 네네,
0: 최우식이 꾸는 꿈이야. 네. 이미 이제 뇌 수술 받고
2: 네. 네. 끝났는데
0: 그러니까 이미 코마 상태로 갔는데 네. 혼자 그냥 꿈꾸고 있는 네. 그렇게 해서 또 충분히 가능하죠.
1: 가능하죠.
0: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맞았는데 살아난 네. 것도 조금
1: 그렇죠.
2: 이상하잖아요.
0: 살았다. 물론 이제 기적적으로 뭐 어느 부분 치명적인 부분을 피해서 네. 살았다 치더라도 근데 충분히 그렇게 이미 코마고 네. 정 꿈이야. 이렇게
1: 근데 저는 기정이 그 박소담이 죽은 게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왜 죽었어야 될까?
0: 네. 네.
2: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막 비박 내리는 날, 네. 그 대저택에서 그 식구끼리 같이 막 즐기는
0: 네.
2: 술
0: 네.
2: 마디하는
0: 네.
2: 거기에서 기정이가 반신욕을 하는데 그 기우 맞죠 이름
1: 네.
2: 그 최우식 네. 최우식이 너 되게 잘 어울린다.
0: 네, 맞아. 너 제일 잘 어울린다.
2: 나중에 이 집 사면 뭐 어떤 방 쓰고 싶어. 막 이러면서 너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제일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죽나?
1: 목선이겠다.
2: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0: 맞아요.
2: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막 죽은 게 아닌가.
1: 저는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했던 게 네. 변기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서 이 사람은 절망의 그 딛고 일어서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0: 저는 그 변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진짜 어쩜 저렇게 네. 세트를 진짜,
1: 인간이
0: 진짜
1: 그 아래에
0: 천재다.
1: 있다. 네. 느낌.
0: 천재 진짜 그 반지하방의 구조도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2: 잘 짰어.
0: 네. 네. 그리고 밖에서 막 노상방뇨 막 그냥 창문에다 막 하고 막 그래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영화는 정말 너무나 완벽한.
1: 맞습니다. 네.
0: 그 배치까지.
1: 네. 네.
2: 그리고 막 홍수가 막 나고 비가 많이 왔던 날 변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변기를 누르잖아요. 뚜껑에.
0: 네. 근데 이게 막 타
2: 속으로 염려하는 거 막으려고 까만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옷에 분명히 튀고 묻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피난소로 가서 강당에서 누워서 자는데 네. 왜 이렇게 평온한 건지 전 어디 몽골 평원에서 별 보는
0: 그게 그런... 저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기 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 반지방에서 여름마다 겪었겠죠 홍수를.
1: 네.
0: 네.
2: 그래서 그 태연한 표정이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도 있을 텐데 네. 한 방울을 안 울더라고요.
0: 이거 봐요. 한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한 시간이. 네. 한 시간이 뭐예요.
2: 이거는 벌써 끝났어요?
0: 예. 네.
1: 아.
2: 세상에. 자,
0: 믿음의 벨트로 이루어진 우리 세 사람도 여기서 이만.
1: 기우랑 그 여자 애랑의 어떤 관계인지 썸네일.
0: 그 썸네일. 한 시간이 뭐예요. 100시간도 모자랄까요. 기생충의 메인 타이틀 믿음의 벨트 들려드리면서 저희 세 사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다음 시간을 약속드리죠.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고요.
2: 강솔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공기

하겠지만 여기

0: 별요리 널 궁금해 할게.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름은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계절입니다. 햇빛도 짙어지고요, 초록도 짙어지고, 우리가 지나온 기억마저 유난히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떤 여름은 색을 잃고 기억됩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던 여름, 누군가를 사랑했던 여름,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여름. 오늘은 각자의 시간 속에 남아있는 여름의 색깔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

실버건의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오늘은 한 뮤지션의 음악을 조금 길게 이어서 만나보는 주간 플리 주인공으로 에이다인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선정했습니다. A day, 하루, 그리고 end라고 하는 끝, 하루의 끝을 의미하는 두 단어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 덕분에 에이다인을 만났습니다. 홈비디오 같은 노래.

앙증맞고 상큼한 느낌 있죠? 이 여름에 이런 파릇파릇한 노래들을 듣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요. 네, 에이다인의 아무도 신경 쓰지 마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신경 쓰지 마.
1: 네, 에이다인의 아무도 신경 쓰지 마 듣고 오셨고요. 이어갈 곡은 나의 구름이 되어줘.

네, 2020년 9월 9일 첫 싱글이었죠. 나의 구름이 되어줘로 데뷔를 했는데요. 방금 그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뭔가 익숙한 느낌도 있고 기시감도 느껴지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양지의 비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SNS나 릴스 쇼츠 이런 쪽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곡씩 부르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전개하면서 음악을 들려주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 쏟아내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멋진 가수인데요. 네, 나의 구름이 되어줘로 데뷔한 이래로 계속해서 마이블루, 롤링나잇, 뭐 스케치, 봄꽃, 뭐 나 그대에게 말할래요, 뭐 버추노미 이런 다양한 노래들을 냈었는데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버추노미입니다. 듣고 가시죠.

에이다인은 2025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EP인 에이다인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하루의 끝까지 자신의 노래가 함께하길 바란다. 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하는 에이다인의 음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어스들을 곡은요. All I Owe.

0: 어서 일어나.
1: 네, 최근에 출시한 홈비디오 같은 노래,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 이 두 곡이 최신곡인데요. 지금 나오는 곡이 너는 어떻게 살아입니다. 여러분의 안부를 한번 물어보죠. 해.

발랄하고 상큼한 매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그 안에는 또 여리고 섬세하게 안부를 묻는 감정도 있네요.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

오늘 주간 플리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에이다인의 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에이다인의 음악,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뮤지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뭐 이미 자신의 플레이리스트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이 끝난 즈음에는요, 에이다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시간을 노래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루의 끝을 마주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하루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에이다인의 음악 만나봤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마이블루 띄워드리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동안 좋은 음악과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전주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1부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플리에서는 여러분과 에이다인의 음악을 함께 들었고요.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에서는 오늘 계절과 좀 어울리는 사연의 노래 잿빛 여름이라고 하는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여러분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또 사연과 노래가 있는데요. 먼저 사연 먼저 만나 보겠습니다. 비교적 주간 김은총 사연 중에 따끈따끈한 사연에 속하는 그런 사연곡입니다. 그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주간 김은총의 얘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엊그제 쓴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치만 네, 어떤 노래들은 또 와 이거 내가 언제 썼지? 까먹게 되는 곡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 중요한 곡이 바로 잿빛 여름이었습니다. 이 노래 내가 언제 썼지? 싶었는데 이번 주에 우연한 기회로 거슬러 올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게 된 곡입니다. 잿빛 여름 사연 가시죠.
2: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4년 8월 20일 방송된 0143번님의 사연입니다. 전 해마다 8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은 유독 기억에 남고 그리워요. 8월 5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었죠. 그날 우린 드라이브를 하고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은 질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다정한 말들에 어느새 마음이 녹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계절 동안 진하게 사랑했지만 결국엔 멀어지고 말았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는 요즘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8월에 오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 눈물을 보였던 그 사람, 그 눈동자가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안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조금 덜 후회했을까요? 여름이 깊어질수록 그리움도 따라서 깊어지네요. 이 사연도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가사를 낭독해드릴게요. 잿빛 여름, 작사 작곡 김은총.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든 마음,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할는지 흩날리는 불빛에 흩날리는 내 마음 여전히 널 기다리는 내 마음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헤어지던 날 서로의 어둠 속을 스며든 슬픔 그 눈물이 아직도 생각나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할는지 흩날리는 불빛에 흩날리는 내 마음 여전히 널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서로의 어둠 속을 비추던 우리, 그 시간이 아직도 생각나.
1: 잿빛 여름의 사연을 여러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죠. 이게 2024년 여름이라니.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에 쓴 곡인 거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걸 까먹고 있었을까요? 까먹고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올해 이제 연말쯤 되려나? 11월에 제 곡으로만 공연을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늘 제 곡이었지만 주간 김은총, 김은총의 이름으로 공연을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도와주기로 한 친구가 그 제 유튜브에 있는 음악들을 다 들어보더니 이제 몇 곡을 골라서 들어보고 싶다고, 더 들어보고 싶다고 보내온 거죠. 그래서 세 곡이었어요. 잿빛 여름하고 Out of Mine하고 그리고 암거래. 그 친구가 참 취향이 독특하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암거래는 그때 기억해보면 그 담배 사연이었던 기억이 나고 Out of Mine 같은 노래는 제 개인적으로도 좀 기억에 남는 노래였고 누군가한테 이제 미움받는 일이나 뭐 시선 같은 것에서 벗어나자 이런 메시지였다면 잿빛 여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곡이었지? 마음이 제가 돼버린 것 맞는 것 같은데 뭐였지? 이러다가 다시 찾아서 이제 그 친구한테 보내주려고 찾아서 보다 보니까 오 노래가 나쁘지 않네. 오 나름 열심히 썼었구나. 이렇게 물론 열심히 안 쓴 날은 없었지만 열심히 썼네. 그리고 상당히 진솔하게 썼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뭐 희망은 없고를 계속 하니까 아 이게 좀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가사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식 음원으로 나온다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잿빛 여름 오리지널 송 버전으로 그날 썼겠죠? 2024년 8월에 그날 쓴 곡 많이 틀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잿빛 여름 듣고 가시죠.

0: 네, 원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쓴 것치고는 열심히 불렀다. 늘 그렇다. 네, 그래도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크게 틀리는 날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안 틀리는 날이 비정상. 네, 그런 프로젝트. 그게 잿빛 여름. 네, 네, 뭐. 그래도 괜찮았다. 중간중간 업고 했다가 잃고 했다가 막 만난 날 했다가 근데 처음에 만난 날 할 때 만난 아주 발음을 하나씩 하나씩 씹어가면서 부르는 게 인상 깊은 버전이었네요. 네, 이런 잿빛 여름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 누구나 다 가슴속에 3,000원쯤은 있는 거니까 이런 말 아시죠?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은 있는 거니까 또 못 있는,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나 가슴속에 한 명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노래에 공감하려고 했던 것 같고 공감됐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쓴 글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잿빛 여름.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봄을 지나 본격적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계절. 해는 늦게 지고 나무는 짙푸르고 사람들은 휴가를 떠난다. 어디를 보아도 생명력이 넘치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쓸쓸한 계절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기억이라는 녀석이 계절을 꽤나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던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계절이 돌아오면 불쑥 마음 한구석에서 얼굴을 내민다. 2024년 8월 20일 014 3번님의 사연도 그런 이야기였다. 사연자분에게는 해마다 8월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유독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은 8월 5일이었다.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카페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음에는 너무 많은 질문에 얼굴이 붉어질 만큼 당황했지만 그의 다정한 말들에 어느새 마음이 녹았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두 계절을 진하게 사랑했다. 나는 이 표현이 참 좋았다. 몇 달을 만났다고 하지 않고 두 계절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기억은 숫자로 남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잊어도 그날의 날씨와 냄새, 입고 있던 옷, 함께 들었던 노래 같은 것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을 헤아릴 때도 몇 개월보다는 두 계절이라는 말이 훨씬 사랑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두 계절을 지나 두 사람은 멀어졌다. 짧은 만남이었다고 했지만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8월이 찾아오자 처음 만난 날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보였던 그 사람의 눈동자가 떠오른다고 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안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조금 덜 후회했을까요? 사연을 읽다가 이 문장에서 한동안 멈추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져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함께 남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 말을 조금 더 들어줄 걸, 굳이 그렇게까지 화내지 말 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어땠을까?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당시에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앞에서 자꾸 더 현명해지고 이미 떠나버린 사람 앞에서 뒤늦게 더 다정해진다. 나 역시 지나간 사랑을 떠올릴 때면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분명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 마음만큼 상대의 마음도 헤아렸는지 자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사랑할 때는 영원할 것처럼 굴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헤어진 뒤에야 그 모든 장면을 복기한다. 참 얄궂은 일이다. 그래서 이번 노래는 처음부터 기억에 대한 이야기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첫 문장은 비교적 쉽게 나왔다. 낮보다는 밤이어야 했다. 여름의 한낮은 너무 밝고 뜨겁다. 그런데 밤이 되면 하루 종일 달아올랐던 도시가 조금씩 식어가고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조용해진다. 유독 잠들지 못하는 여름밤이면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얼굴들이 생각나곤 하지 않는가? 사연자분에게도 아마 그런 밤이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가사 안에 남기고 싶었다.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든 마음,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밝고 멋진 모습만을 갈견해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남들에게 감춰왔던 어두운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봐 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첫 만남부터 많은 질문을 나누고 눈물까지 보였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내게는 그렇게 읽혔다. 서로의 어둠을 조금 일찍 발견했고 그곳으로 마음이 스며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은 사연 속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는지. 나는 이런 말이 참 좋다. 아주 평범한데 그래서 더 진짜 같은 말. 헤어진 사람에게 정말 궁금한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성공했는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잠은 잘 자는지. 예전에는 내가 챙겨주고 싶었던 그 사소한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 챙겨주고 있는지.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는지라는 문장을 적어놓고 한참 불러보았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다른 좋은 사람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가능할까 싶다가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그런 마음도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어디선가 사랑받으며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끝난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안부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후렴이었다. 사연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은 그리움이었지만 단순히 보고 싶다, 그립다고 쓰고 싶지는 않았다. 이 사연만의 색깔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8월이었다. 나무들은 짙푸르고 햇볕은 이글거리는 한여름. 세상은 그렇게 푸른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에도 과연 똑같이 푸를까? 오히려 모든 색을 잃어버린 듯 보이지 않을까? 그러다 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다 타버리고 나면 재만 남는다. 한때는 손을 가까이 대기도 어려울 만큼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 싸늘한 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데 불은 꺼졌는데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래서 후렴을 이렇게 썼다.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 희망도 없고라는 표현은 조금 세다고 생각했다. 정말 한 사람이 없다고 삶의 희망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사랑이 끝난 바로 그 순간의 마음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만큼은 세상이 정말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함께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어 있더라도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렇게 제목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잿빛 여름. 여름인데 잿빛이라는 것. 나는 그 모순이 마음에 들었다. 세상은 가장 푸르고 찬란한데 나의 마음만 온통 색을 잃어버린 계절. 누군가에겐 여행과 휴가와 축제의 계절인 여름이 누군가에겐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떠올리는 가장 쓸쓸한 계절일 수도 있으니까. 1절은 첫 만남이라면 2절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날로 향했다.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헤어지던 날.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든 슬픔, 그 눈물이 아직도 생각나. 첫 만남에서는 마음이 스며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슬픔이 스며들었다. 사랑을 시작하게 했던 서로의 어둠이 결국 이별의 순간에는 슬픔으로 채워졌다는 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면서도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1절에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는지는 2절에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는지로 조금 바꾸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랬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멀리 떨어져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 행복 속에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거의 다 쓰고 나니 마지막이 고민스러웠다. 계속 재만 남아라고 외치다가 그대로 끝내면 이 사랑은 정말 폐허로만 남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연을 다시 읽어보니 그건 아니었다. 사연자분은 후회했고 그리워했지만 두 사람이 사랑했던 시간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기로 했다.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서로의 어둠 속을 비추던 우리, 그 시간이 아직도 생각나. 앞에서는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고 썼지만 마지막에는 그 어둠을 서로 비추었다고 표현했다. 이 한 단어를 바꾸고 나니 비로소 노래가 끝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헤어졌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곁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때 나를 비추었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된 내 모습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사랑을 잘 보내준다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기억할 건 기억하고 고마울 건 고마워하고 미안했던 것은 마음속으로라도 미안해하면서 이제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 0143번님은 사연 끝에 이렇게 물었다. 이 사연도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주간 김은총을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디에도 보낼 수 없는 안부, 이제 와서는 전할 수 없는 미안함, 이미 늦어버린 사랑의 말들, 마음속을 떠돌던 그런 감정들이 노래 속에서 잠시 머물 자리를 얻는다. 누구에게나 여름은 찾아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여름은 같은 색일 수는 없다. 누군가의 여름은 눈부시게 푸르고, 누군가의 여름은 뜨겁고, 또 누군가의 여름은 오래전 사랑이 모두 타버리고 남은 잿처럼 잿빛일 것이다. 그래도 계절은 흐른다. 지금은 너무 선명한 기억도 조금씩 흐려질 테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리움도 언젠가는 이전과 다른 모양으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다고 굳이 다 잊을 필요까지 있을까? 8월이 돌아왔을 때 한 번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어디선가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기를 빌어보는 것. 그 정도의 그리움이라면 오래 품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잿빛이었던 그 여름을 한참 멀리서 돌아봤을 때 사실은 서로의 어둠을 비추어 주었던 참 눈부신 계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연자분의 다음 여름은 다 타버린 채 남겨진 잿을 털어내고 다시 움트는 새싹을 만나고 있기를 기원한다.
0: 네, 잿빛 여름 에세이 여러분께 낭독 버전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만났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썼는지 기억은 잘 못했습니다만 곡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 곡 정말 그 2024년 8월에 열심히 썼구나. 그날 아침에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감정이입을 뭐 물론 곡 쓰다가 우는 날도 있었고 뭐 막 되게 어려워가지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 생방송 가는 직전까지도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 곡은 그래도 뭐랄까 감정에 무던하게 공감하면서 덤덤하게 써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잿빛 여름이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에세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타버리고 혼자 남겨진 그런 마음을 노래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이 좀 뭐랄까 뜨겁게 만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온도로 만났는지는 각자만이 헤아릴 수 있는 지점 같아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감정에 공감하시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편곡한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네, 3, 4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잿빛 여름.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3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사전조사는 최소한으로, 대신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검색하고 직접 찾아보며 질문하면서 1시간 동안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리얼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이분 목소리 익숙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분이 우리 전북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기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1: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처음이시죠?
2: 네,
1: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와블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림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남원에 살기 시작해서 또 은총님과 어떻게 연이 닿아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2: 네.
1: 네. 네,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와블의 노래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0: 네, 와블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반가우셨죠? 이렇게 제가 늘 비주류 선곡만 하고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만 틀기로 유명한 악명이 높은 방송인데 이렇게 좀 익숙한 넘버로 문을 열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너무 반갑고 기뻤는데요. 바로 이 와블의 보랏빛 향기를 부르신 멤버분, 바로 기림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와블의 이야기부터 뭐 시작은 할수 있겠지만, 저는 늘그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은요, AI 검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저희의 루틴이기 때문에요. 한번 가볼게요. 네. 와블의 이기림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해 본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없으시죠?
1: 저를 검색할
0: 네.
1: 생각은 못
0: 사실
1: 해봤어요.
0: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검색 결과가 잘 잡히시는 분도 있고요. 의외로 너무 활동이 잘안 잡히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과거에 너무 옛날 정보가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떴네요. 이기림님은 자매 보컬 듀오인 와블의 언니이자 리드 보컬입니다. 동생 이푸름님과 함께 감성적이고 청아한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틀린 정보 없죠? 네.
1: 맞아요.
0: AI 검색이기 때문에 혹시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검색과 함께 Love With You 그 자켓 사진이 바로 떴어요. 네. 그 정보 되게. 이때가 언제세요?
1: 그때가 19년도?
0: 네네.
1: 아닌가?
0: 이 풀숲에서 네, 싱그러운 두 분이 등을
1: 맞아요.
0: 맞대고 손을 잡고 계시는 사진이 떴습니다. 자, 프로필이 또 계속 상세 내용이 뜨고 있어요.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기림님 본명이신 것 같고요. 와블에서 활동하셨고, 데뷔를, 이게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TVN 드라마 방금 들으셨던 응답하라 1988의 OST 보랏빛 향기로 데뷔를 하셨다고.
1: 맞아요.
0: 네, 정확한 정보이군요.
1: 맞아요.
0: 아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노래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분입니다. 특징이 있대요. 맑고 깨끗한 음색과 안정적인 가창력, 감성적인 송라이팅 능력이 있는 팀으로 와블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첨가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하는 거는 그 뭐랄까, 구독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프리 버전으로 돼 있는 정보가 지금 뜨고 있고요. 대표 활동 및 대표

0: 아주 정말 저도 그래서 이 코너를 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시즌 1 때는 제가 막 질문지도 작성해서 막 드리고 막 준비해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너무 딱딱해지더라고 오히려. 근데 AI 검색하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기타 싱글이 또 있어요. 자작곡 활동도 상당히 왕성하게 하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보같이, Love is You 등 꾸준히 앨범 발표하면서 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하고요. 이 내용이 있네요. 자매 간의 완벽한 화음과 따뜻하고 편안한 음색이 시그니처인 아티스트입니다라고 재차 언급을 해줬어요. 네네. 그래도 상당히 그 오피셜한 정보들이 이 첫 검색에 잡혀가지고 되게 이 와불이 어떤 팀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단박에 의문점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이 와불 어떻게 결성하게 되셨어요?
1: 일단 저희는 2013년도에 슈퍼스타 K 시즌 5에 저랑 동생이랑 같이 나와서 팀으로 나갔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찢어지면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져서 저는 탑10으로 올라갔고요. 동생은 탑10 가기 전에 떨어지고 바로 연습생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 끝나고 합류해서 저희 둘이 연습생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데뷔를 하게 됐어요.
0: 그렇군요. 그때 저도 그 영상 찾아봤거든요. Just a Feeling 보여주는 영상도 봤는데 너무 풋풋하고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1: 그렇죠. 13년 전이라서.
0: 아, 그리고 그러면서 또 좀 그 자매의 그 케미 같은 게 느껴지는 듯하고 확실히 그런 목소리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어떤 뭐랄까 그 풋풋한 매력이 여전히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미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반가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또 뭐 푸르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언니가 또 어떤 이야기하는지 많이 또 검증하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러면 그 슈퍼스타 K3였죠?
1: 5였죠.
0: 5였죠. 거기에 나가게 되셨어요? 원래 가수의 꿈이 있으셨어요?
1: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고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었고 중학교 때는 계속 오디션 보러 가고 혼나고 반대하고 붙었다고 연락이 와도 못 가고 약간 그거의 연속이었고요. 고등학교 가면서는 이제 제가 그 이겨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가지고 그래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뭐 연습생도 해보고 데뷔 직전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데뷔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볼까 하고서 혼자 도전도 해봤고 다른 팀으로도 도전을 해봤었는데 제가 안 되니까 머리를 쓴 거죠. 동생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자매로 메리트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동생은 사실 그때 미술을 하고 있었어요.
0: 가수의 꿈이 없으셨던 거죠?
1: 가수의 꿈은 있었는데 제가 그 투쟁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0: 동생들의 그 약삭 발음이 있어요. 첫째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혼나는 거 보고 아, 난 저렇게 안 해야겠다.
1: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힘들게 막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가수는 하고 싶었지만
0: 가슴속에 있었고
1: 가슴속에는 늘 있었고 근데 또 미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미술로 사실은 준비를 하다가 제가 나가보자 우리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자매로 나가면 해서 딱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간 게 딱 시즌5였어요.
0: 참 이게 뜻밖의 기회들이 또 주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상당히 전략적이셨네요.
1: 맞아요.
0: 계속해서 어떤 도전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두 분이서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그 시너지가 또 있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그 처음 그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1: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막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약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0: 여기가 거꾸로.
1: 찡! 뭔가 머리가 찡하고 되게 이게 행복인가 뭐 행복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박 이러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던 이게 기억이 나요.
0: 푸름님 반응 어땠나요?
1: 푸름님도 너무 좋아했죠. 일단 엄마가 가장 좋아하셨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너무 기뻤던
0: 그래서 그렇게 첫 합격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슈퍼스타 K5의 거의 그때가 거의 슈퍼스타 K의 그 전성기 시절이잖아요.
1: 그쵸.
0: 그런 시즌에 그냥 그 일단

0: 위크에 간다는 것 자체도
1: 네.
0: 만만치 않은데
1: 네.
0: 탑10까지 가셨어요.
1: 네.
0: 그 가정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안에서의 과정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치열하고 진짜 눈에 막 스파크가 튀어요. 다 같이. 왜냐면은 겉으로는 우리 다 같이 잘 돼야 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쟁이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컴피티션.
1: 네, 네, 컴피티션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튀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풀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나 튀고 싶어.
0: 보이지 않으면서.
1: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팀이 잘 돼야 되고 또 카메라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똑똑하게 잘 해내야 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잠을 못 자요.
0: 아,
1: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늘 약간 각성 상태예요.
0: 맹하고
1: 네.
0: 이렇게 약간
1: 근데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서
0: 사전에 준비할 기회 같은 건
1: 없어요.
0: 전혀 없는 거예요.
1: 네. 아예 없어요.
0: 그럼 진짜 참가자들이 다들 극한에 내몰린
1: 맞아요,
0: 상태에서
1: 맞아요. 네.
0: 곡을 준비하고
1: 맞아요.
0: 와.
1: 그래서 눈물도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몸도 힘들고. 이 몸이 힘든 상태에서 하니까 또 마음도 힘들고
0: 그렇죠.
1: 여러 명이랑 같이 또 이렇게 담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또 잘 돼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좀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감정의 극한으로 좀 몰아넣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0: 진짜
1: 돼요.
0: 진짜 그 우리 저도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있지만
1: 네.
0: 방송국 놈들 방송국 하잖아요.
1: 근데 또
0: 네.
1: 그렇게 해야 그림이 나오니까 네.
0: 네. 또 언제 우리가 또
1: 네.
0: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1: 맞아요.
0: 또 해보겠어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렇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1: 맞아요.
0: 가사 실수 같은 것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1: 맞아요.
0: 하고
1: 네.
0: 왜 저기서 저렇게 예민한 모습을 보이지?
1: 네.
0: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청취자들은
1: 그쵸.
0: 시청자분들은 보시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그 극한으로 몰리면
1: 네.
0: 사람이 정말 예민해지고
1: 맞아요.
0: 아, 그래서
1: 네.
0: 납득이 되는
1: 네.
0: 이야기네요.
1: 네. 어쨌든 거기서는 참 이렇게 끝나고 나서 떨어져서 보면은 사실 이게 막 목숨을 걸 일은 아닌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돼요.
0: 간절하죠.
1: 뭔가 심리적으로 네.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다들 참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 결과 끝에 그래도 어찌 보면은 탑10에 오르셨다는 거는
1: 네.
0: 정말 큰 쾌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많은 참가자들 중에
1: 맞아요.
0: 가족들 반응도 궁금해지고요.
1: 네. 네,
0: 특히나 누구보다 푸름님 반응도 궁금합니다.
1: 푸름이는 저였으면은 조금 질투를 하거나 되게 부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제 동생은 언니가 잘 되면은 끝난 거야.
0: 야.
1: 언니가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약간 이런 반응이라서
0: 이미 뭐 연습생으로 들어가 계셔서 난 너무 편안해.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겠죠?
1: 또 연습생 들어가서 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1: 빨리 언니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동생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형제이건 자매여도
1: 네.
0: 그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시샘과 질투는 또 계속
1: 맞아요.
0: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네.
0: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1: 네.
0: 두 분이 자매를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1: 네.
0: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와블이
1: 네.
0: 음악을 하고 계신지
1: 네.
0: 느껴지는 저력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함께 활동을 이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1: 네.
0: 보랏빛 향기 앞에 들으셨고
1: 네.
0: 그 음악을 통해서 이제 정식 데뷔를 하셨는데
1: 네.
0: 이 곡을 컨택되게 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로 그 데뷔 싱글이라는 게 OST 작업으로 들어가게
1: 네.
0: 되셨어요?
1: 저희가 소속사가 CJ였고요. 그 오디션을 봤던
0: 네네.
1: 그 회사였었고 거기에서 연습생을 하면서 사실은 걸그룹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0: 네.
1: 둘이서 하기도 했다가 또 걸그룹 됐다가 둘이 했다가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사실 2년 반 동안.
0: 기획이 계속 여러 번 바뀌는군요.
1: 맞아요. 그 안에서도 되게 치열한 경쟁이었고
0: 네.
1: 저랑 동생은 늘 바뀔 때마다 이제 갈피를 못 잡고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되게 좀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0: 네.
1: 어쨌든 회사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 기다렸던 거를 조금 좋게 봐주셔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성실한 모습으로
1: 네,
0: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이 기존의 곡 너무나도 전 국민이 다 아는
1: 맞아요.
0: 곡을 부르는 데 있어서 부담은
1: 네.
0: 없으셨어요?
1: 부담 있었죠. 그리고 일단 버전이 되게 편곡이 돼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의 느낌으로 또 저희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의 네. 뭐 상큼하고 두 자매가 원래는 혼자 부르는 건데 네. 듀엣이 불렀을 때 이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녹음하기 전에 부담감이 엄청 컸었어요.
0: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보랏빛 향기가 막 세상에 이제 공개되었을 때 네. 특히나 또 그 드라마상에서 첫 네. 공개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1: 기억해요. 그때도 피가 거꾸로
0: 피가 역류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시는군요.
1: 네, 알고 보니까 제가 혈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흥분하면 약간 머리가 찡한 게 혈압이었더라고요. 네,
0: 괜찮으신 거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거나 이러시는
1: 네,
0: 거.
1: 지금도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0: 워낙 피부가 하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1: 네, 흥분하면 네. 좀 빨개지는 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도 같이 봤어요. 엄마랑 동생이랑 아빠는 일하고 있었고 네. 네, 이렇게 셋이 같이 봤는데 너무 이것도 행복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쾌감? 해냈다 내가.
0: 그동안의 그 수고를 보상받는
1: 그런... 맞아요. 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0: 아, 그러니까요. 그 게다가 이 드라마가 네. 정말 레전드 드라마가 그쵸. 되었잖아요.
1: 네, 메가 히트를 쳤죠.
0: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게 1988인데 네. 네. 이런 음악을 그때 그 감성을 또 두 분의 감성과 네. 만나서 네. 정말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네. 리메이크 잘못했을 때 네. 잘못되는 그런 네. 서사도 있잖아요. 네, 네, 안타깝게도. 네, 네, 네, 네. 근데 이 보랏빛 향기의 그 원곡이 감히 네.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네. 두 분의 정서를 잘 담아내신 것 같아서 너무 그냥 팬으로서 네. 그냥 청취자로서 네. 시청자로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1: 감사합니다.
0: 나요. 또 그 추억들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네. 보랏빛 향기 강수지님의 정서를 아시는 분들도 너무 반가워하셨을 것 네. 같네요. 네, 그렇게 메가히트 드라마의 네. 곡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네. 그 이후의 여정이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싱글 작업들을 아마 이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여정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일단 보랏빛 향기를 하고 또 운이 좋게도 저희 목소리를 좋게 들어주시고 네. 또 드라마 OST 의뢰가 들어왔는데 네. 그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네. 저희가 파트 1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작가님을 보고 제가 네. 좋아했던 드라마의 작가님이셔서 이거 잘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1: 있었어요. 네.
0: 야, 촉이 되게 좋으신데 감이. 네.
1: 네. 그래서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노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랑 또 잘 어울리고 그래서 노래를 딱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부르고 드라마가 딱 나왔는데 드라마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감사하게도. 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희에게는 지금까지도 많이 자랑할 만한 회자될 만한 저희의 작품 중에 하나고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네. 하는데 우리가 곡을 써보자. 원래 연습생 하면서도 곡을 써봤어요. 뭘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동생이 기타 치고 제가 흥얼흥얼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낸 게 바람 그리고 꽃잎 이야기라는 곡이거든요. 그렇게 네. 그 곡을 시작으로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둘이 재밌게 쓰면서 그렇게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를 붙여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 여정들을 저희가 네. 다 느낄 수는 없지만 네.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네. 있어요. 어쩌면은 그 드라마도 잘 된 거잖아요. 네. 두 번째 드라마. 네. 그게 또 오해영인가요?
1: 네, 맞아요.
0: 네, 맞죠. 네. 그 드라마까지 했으면 사실상 네. 가수로서 그 야구로 치자면 연타석 네. 홈런을 네. 친 거나 다름없는 네. 쾌거이셨을 텐데 네. 그 노래를 또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노래 듣고 네.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블의 사르르.

0: 네, 사르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 노래 또 들으시면서 드라마 또 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곡 이후에도 이제 활동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이 정도로 이 연타석 홈런을 치셨으면 네. 많은 분들이 또 OST 작업도 협업도 네. 요청이 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펼쳐지셨던 여정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OST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듀엣 작업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 연타를 치고 나서가 바로 과도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를 좀 인기 있는 노래를 했는데 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은 완전 그쪽은 아니었어요. 네. 조금 완전 커머셜한 쪽은 아니었고 저희는 네. 조금 더 우리의 색깔을 저희 둘도 색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같이 또 타협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어떤 거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고 네. 앨범을 만들면서 그리고 내면서도 주위의 반응, 친구들의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단지 그냥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어떻게 설계해 나가느냐 그거에 대한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0: 어찌 보면은 가장 그 뮤지션들이 직면해야 되는 가장 큰 산이 그런 것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뮤지션으로서 이 무대에 서고 싶은가, 네. 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네. 그리고 그 노래를 할 때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지점이 확실히 진짜 너무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할 때마다 가장 그 흔히 사례로 꼽는 게 그 담다디 부르셨던 이상은 선배님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거든요. 네. 선배님이 그 담다디를 그렇게 멋지게 소화하시다가도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한테 더 깊이 있게 남겨져 있는 노래들은 삶은 여행 같은 노래들 네, 네 언젠가는 그런 노래들인데 네. 그런 과도기를 겪고 그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예술가가 되는 길이 어찌 보면은 더 힘든 길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메가히트곡을 남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네. 계속해서 롱런하는 것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아마 와불이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네.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결론이 싱어송라이팅 그룹이었나요?
1: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노래를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담아내는 게 가장 우리의 네. 방식 그리고 우리의 스타일이다라는 결론이 나서 계속 만드는 데는 시행착오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도 타협을 계속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스타일이 교집합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또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협도 계속 해가고 또 좋은 음악을 듣는 귀도 사실은 결국에는 취향이 크니까 또 취향에 대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0: 근데 또 유혹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로 앞에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드라마의 OST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어때? 이런 유혹도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왜 굳이? 네. 굳이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1: 저희가 CJ에 있다가 또 다른 회사로 옮기고 또 여러 회사들을 옮겼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를 어떻게 하고 싶은 방향성이 다 달랐고 또 저희는 그거를 완전히 마음에 들 수는 없죠.
0: 그렇죠.
1: 네, 우리의 음악을 누군가 이거 하자라는 거를 다 따르기가 네. 사실은 저희도 납득이 돼야 되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 타협하는 시간도 또 있었고
0: 그쵸.
1: 네,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싱어송라이터 하기를 바랬던 것도 있고 저희는 사실 곡을 받아오셨는데 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네.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0: 맞아요. 사실 진짜 가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곡을 만나느냐
1: 네,
0: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0: 저도 곡을 계속 쓰는 사람이지만
1: 네.
0: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1: 네.
0: 어떤 곡이 제일
1: 네.
0: 나 같은지 다나
1: 네.
0: 같은데 내가
1: 네.
0: 쓴 곡들은 더 모르겠고.
1: 네.
0: 그런데 이제 남의 곡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그 삼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볼수 있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진짜 이건 내 곡이야라고 하는 어떤 설득이 필요한 것
1: 맞아요.
0: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내셨던 이 그린 허트라고 하는 곡이 그렇게 나온 곡인가요?
1: 그거는 사실 되게 그것도 오랜만에 앨범을 낸 거였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였어요.
0: 아주
1: 이거는, 네, 커머셜
0: 타협 없이
1: 타협 없이 그냥 우리의 취향을 한번 담아보자 하는 거였어요.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0: 아, 그럼 완전 진짜 도전과 과감성이 있는 수준의
1: 맞아요.
0: 그냥
1: 네,
0: 작업인 거네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그 기린님께 사전에 이제 공지를 안내 드리면서
1: 네.
0: 어떤 곡 틀고 싶으세요 했을 때
1: 네.
0: 첫 손으로 꼽으신 곡이 바로 이
1: 맞아요.
0: 곡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러면 이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0: 와블의 그린 하트.

0: 네, 와블의 그린하우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 노래는 제가 한참 짝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노래가 닿기를 바라면서 발매일도 일부러 발렌타인데이에 했어요. 네. 1월 14일에.
0: 다 전략이 있으시네요.
1: 네. 그런 거 좋아해요.
0: 네. 기획이죠.
1: 네.
0: 네, 기획이죠.
1: 네, 세세하게 계획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녹색을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 저도 녹색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내 심장이 녹색으로 물들었다라는 뜻으로 그린 하트라고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앨범 사진도 사실 초록 장미를 내밀고 있거든요. 그 초록색 장미를 구하지 못해서 흰 장미에 염색을 한 거예요.
0: 이게 그 후 작업한 게 아니고요?
1: 네, 아니에요. 그냥 그 색소를 입힌 거예요. 네. 장미에다가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초록 장미에 꽃말이 또 있거든요. 영원한 천년의 사랑?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표지도 제가 직접 모델로 해서 찍었고요. 네.
0: 진짜 그렇습니다. 야심작이네요.
1: 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나도 갖고 싶어서 이거를 기억하고 싶어서 앨범으로.
0: 외람된 질문이지만
1: 네.
0: 이분께서는 연락이 오셨나요?
1: 그 몰라. 네, 자기 노래인지도 모르고. 네.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싱어송라이터들이 다들 그래요.
1: 네.
0: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으면 곡을 쓰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노래 분위기가 그 이제 쉬머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1: 네.
0: 딜레이 되고 하는 그런
1: 네.
0: 음악적인 효과 자체도 상당히 네. 물들어가는 느낌과 네. 잘 담겨 있다라는
1: 네, 네.
0: 느낌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충분히 좋은 음악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노래를 또 얼마나 잘하고 싶으셔서
1: 네.
0: 남원까지 오셨다는
1: 네.
0: 첩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어쩌다 남원에 오셨나요?
1: 일단은 제가 슈스케 네. 때 같이 했던 탑10에 같이 있었던 분이 남원에 먼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게 이유가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아들이 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본고장으로 간 거예요.
0: 네.
1: 그냥 연고도 없는
0: 전북
1: 곳에.
0: 전북도 창하면 빼놓을
1: 네.
0: 수 없죠, 소리하면.
1: 네. 그래서 명창을 찾아서 직접 가서 거기에 터를 잡고 계셨는데 그 분도 친한 오빠거든요. 그
0: 네.
1: 분도 소리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창도 배우시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수업을 만드시고 그런 방법.
0: 네.
1: 네, 방법론 같은 거를 방법론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0: 네.
1: 뭔가
0: 자신만의
1: 네,
0: 소리 길을
1: 자신만의 네. 호흡법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 번씩 놀러 갔어요 남원으로.
0: 네.
1: 그래서 그런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늘 노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14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실력이 내 성에 안 차서
0: 네.
1: 늘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늘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시끄럽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혼자 노래를 연습하기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더 튀었으면 좋겠다. 내 목소리가. 사실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일부러 소리 지르고 허스키하게 만들고 싶어서 막 그랬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늘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연구하는 오빠랑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순간 아 이거구나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가 그냥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그 몇 년 전부터 그 오빠는 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0: 이미 얘기했었는데.
1: 네, 그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그때 제가 더 간절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 내가 남원에 가서 소리 연구를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집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지금은 작년부터 거기 서울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살면서 소리 연구하고 그리고
0: 네.
1: 남원 예고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네 득음하러 폭포도 다니고 산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약간 무림 고수가 되기 위해 무림 고수의 그 약간
1: 네.
0: 그 여정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또 네.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그 재능을 알아보고
1: 네.
0: 또 계속 활동하실 수 있게끔 또
1: 네.
0: 기반도 좀
1: 네.
0: 닦아 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히트작들이 있는 상태인데도
1: 네.
0: 더 노래를 잘하고 싶으셨다니
1: 네.
0: 그게 저는 좀 놀라워요.
1: 네.
0: 네. 그럼 어떻게 노래를 하는 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늘 제 지향점이 엘라 피츠제럴드의 감성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가창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처럼 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0: 와, 그 세 사람이 다 합쳐진다는 것은 거의 그 초우주급 월드스타가 되는 게 아닌가요?
1: 욕심이죠, 그냥. 네네.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제 목소리로 사실 구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 감성을 가지려면은 제가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0: 아, 야, 아직도 이렇게 더 노력하신다니 저한테는 조금 더 뭔가 이게 인사이트가 반대로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뭐랄까 노력하는 이 음악의 여정은 당연하겠지만 좀 뭐랄까 더 이 얇고 가늘고 이렇게 길게 오래가는 상상을 하면서 지역에 이제 그냥 적재적소의 작은 음악이더라도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큰 명곡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쓰겠다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게 약간 어찌 보면 제 풀에 좀 지친 것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열정을 아직 간직하시면서 남원까지 오셨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강한 강인한 음악적 생명력이 느껴져요.
1: 네.
0: 예, 오늘도 그 아까 그린하트 얘기하셨는데 정말 푸릇한 그런 이 여름에 생동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느껴져서 또 좀 기림이 갑자기 되게 달리 보여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 소리의 영역과 어쩌면 목 쓰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대중음악의 영역은. 또 특히나 요즘은 콘덴서 마이크 기술력 너무 좋아져가지고 적게 불러야 더 녹음이 잘 되는 시대인데 어떠세요? 배워보시니까.
1: 일단은 쓰는 위치라든지 공간이 많이 다르고요. 오히려 창이 좀 소울과 닮아 있고요.
0: 네.
1: 제가 흑인 음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리의 소울 있잖아요.
0: 네네.
1: 우리
0: 한의 정서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어쨌든 감정이거든요.
0: 네.
1: 이게 감정이 들어가고 내가 이 감정을 어떤 감성으로 표현하냐 요거가 결국에는 관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전에는 오히려 가창 쪽에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컨디션도 어쨌든 저도 오래 노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또 많이 연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 노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할 것 같아요.
0: 네. 아, 그 연구가 되게 무탈하게 순탄하게 흘러가셨으면 하는 염원이 생깁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실 저희가 뭐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를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뭔가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쓸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저는 가끔 너무 두렵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런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면 며칠은 침체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기린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남원까지 오셔서 그런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꼭 성공하시고 남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덕분에 또 여기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또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 지역 오시니까 어떠세요? 전북은 살아보신 적 없으시죠?
1: 없어요.
0: 남원과 연을 맺으면서 처음 오신 거죠? 전북 어떤 곳 같으세요?
1: 일단 너무 예쁘고요. 거리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예뻐요. 저는 자연에 맞닿아 있는 게 이렇게 나에게 그냥 행복을 주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워낙 그냥 서울에서만 살기도 했고 도시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 도시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라는 것도 내려와서 알았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0: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요.
1: 없으니까요. 늘 그냥 거기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조용한 게 나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구나 또 알게 되었고 제 오감이 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0: 네. 그러면 그게 더 음악적인 영감이 될 수 있겠네요.
1: 굉장히.
0: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주에서 계속 음악을 하는 이유도 좀 그런 안정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가서 활동했지만 저는 애초에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서울이 네. 너무 네.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부대끼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 보면서 자극도 네. 받고 네. 그랬던 여정이 생각나는데 네. 네. 반대로 그 감정을 느끼셨다는 게 전 네. 또 되게 재미있는 네. 지점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 여정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더 이 지역에 머무르실 것 같으신가요?
1: 저는 남원은 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왔다 네. 갔다 하더라도 남원에 지금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서 네. 언제까지라는 생각도 없고 일단은 제가 소리를 득음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0: 네.
1: 그리고 저의 정서상도 남원이 훨씬 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원래 되게 조용조용한 사람인데 진짜 서울에서는 치열해야 되잖아요. 그 컴퓨티션을 계속
0: 맞아요. 해야... 계속 증명해야 되는 사람.
1: 네. 그게 사실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느꼈어요. 나에게 집중해야 오롯이 내가 내 소리와 호흡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건데 서울에선 그런 시간이 정말 없었다는 거를 내려와서 비로소 깨달았고 저에게 집중하고 명상하고 호흡하면서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원은 계속 네.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해 오셨던 와불의 여정과
1: 네.
0: 기린님의 여정은
1: 네.
0: 또 어찌 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근데 제 동생도 원래는 같이 내려왔다가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다시 가 있는데
0: 네.
1: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소리 연구를.
0: 네.
1: 또 제 동생은 다른 쪽 감각으로 트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
0: 그림도 소통... 잘 그리시는데 아. 또 누나 따라서 언니 네. 따라서 네. 남원까지
1: 맞아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재미도 있고 또 약간 소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 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0: 네.
1: 프로 가수 중에도 분명히 많거든요. 제 친구들 주변에도 다 서울에 살고 있기는 한데 좀 남원으로 꼬시고 있어요. 좀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소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0: 네.
1: 네, 계속 꼬시는 중입니다.
0: 네, 뮤지션들에게는 또 약간 쉼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은 또 워낙
1: 네.
0: 쇼츠 릴스의 시대다 보니까 네. 빠르게 막 네. 유행곡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몇 년 쉬고 돌아온다.
1: 네.
0: 공백기 이런 게 사실
1: 없죠.
0: 없는
1: 네.
0: 시대여서
1: 네.
0: 더 그런 측면에서 남원 전도사가 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도 네, 그래요. 네. 네.
0: 그런 느낌을 받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와불의 여정과
1: 네.
0: 기린님의 여정이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느낌도 드는데
1: 네.
0: 기린님께서 이제 꿈꾸는 여정은 이제 이 남원에서의 그 여정 속에서
1: 네.
0: 어떤 꿈을 좀 꿔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1: 저는 일단 저를 치유하는 거에 일단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고요. 그 치유가 되면서 득음도 할 것 같아요.
0: 네.
1: 일단은
0: 와, 득음의 꿈이 있으시는 거 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요.
1: 네.
0: 네.
1: 득음이 뭐 각자 생각하는 득음이 다를 수도 있는데
0: 네,
1: 저는 그냥
0: 그러니까요.
1: 제 진짜 소리를
0: 네, 진짜 찾는
1: 거. 진짜
0: 나의 득음 그 나의 소리를 득하는 거.
1: 네. 네. 맞아요. 그거를 내 나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 많이 집중하고 치유하고 득음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동생과 같이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고 하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음악할 수 있는 어쨌든 다 추구미들이 있는데
0: 네.
1: 제가 음악하는 친구들을 봐도 다 추구미들을 하지 못해요. 내가 잘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갈래길에서 늘 고민하거든요.
0: 아, 정말 어렵죠.
1: 네, 네.
0: 어려운 문제죠.
1: 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또 상업성을 잃으면 안 되는 그 대중성에 대해서도 또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0: 갈피를 잡기 어렵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를 먼저 알면 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음악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많이 전도하려고요.
0: 그러면 사실상 이게 득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1: 네.
0: 득아 하는
1: 네.
0: 나를
1: 그쵸.
0: 얻는 나를
1: 네,
0: 찾는
1: 네.
0: 여정일 수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0: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린님이 보셨던 스스로의 목소리나 스스로의
1: 네.
0: 이 가창이나
1: 네.
0: 또는 인간으로서 기린님의 네. 예, 모습을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어떤 게 또 매력이고 또 어떤 게 장점 같고
1: 일단 슈스케 네. 했던
0: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1: 네, 네. 슈스케 했던 그 당시에 노래했던 걸 지금 들어보면 너무 겁이 없어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과거에
0: 요즘 겁이 많아지셨어요?
1: 나이 들면서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연차가 차기도 했고 네. 또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저에 부담감. 대한 강박, 네, 부담감도 있고 뭔가 보여줘야지 내가 만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보여주자, 아 이렇게.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 소리에서 그게 느껴져서 그 어릴 때 제가 너무 부럽고 겁이 없이 소리를 냈던. 근데 중간에 또 과도기가 있으면 소리가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0: 네.
1: 그때도 제가 되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조금 얻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들으면은 조금 미미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0: 그 소리를 얻었다는
1: 네, 얻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10년 정도 해서 얻었구나 하고서 그날 되게 울었거든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산책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런데 지금 들으면은 그것 또한 미미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또 노력해야죠. 지금도 얻어가고 있는데 좀 저를 많이 사랑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많이 채찍질하고
0: 네.
1: 저는 K 장녀이기도 하고 좀 경쟁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
0: 투쟁심? 네. 또는 성취욕?
1: 승부욕.
0: 아, 승부욕. 아,
1: 승부욕이
0: 네.
1: 제 인생의 원동력이거든요.
0: 네.
1: 저는 그래서 취미를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돼서 취미를 해도 한 최소 1년은 합니다.
0: 아.
1: 어느 중수 이상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0: 진짜 근성이 있으시네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 안 맞아서 아, 나 그만할래.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게 사실 부지 기수인데.
1: 네, 네. 저는 좋아하면 잘해야 돼요. 그 욕심이기는 한데.
0: 좋아하는데 잘해야 된다.
1: 네.
0: 좋아하면 잘해야 된다.
1: 네. 근데 음악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원동력이었던
0: 그럼 어쩌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뭐 부모님의 영향이세요? 아니면
1: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수이시기는 해요.
0: 아.
1: 네.
0: 그러면은 피속부터 흘러나오는 네, 그 DNA가
1: 네,
0: 있다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1: 네. 저희 엄마랑 이모도 노래를 잘하셨고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매 두 분 다 노래를 잘하긴 또 쉽지 않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노래를 그냥 잘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노래를 노래를 얼마나 좋아할 거냐 또 좋아하냐 또 그리고 더 잘하고 싶으냐
1: 네.
0: 이건 또
1: 네.
0: 다른 거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본인의 투쟁심과 승부욕.
1: 승부욕? 네. 승부욕은 그냥 늘 제 원동력이었고요.
0: 기린님을 수식하는 말인 거네요.
1: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잘 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욕심이긴 해요, 사실. 네.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든 잘 하고 싶고 그래야 내가 만족하고 좀 네. 놔줄 수 있어요. 취미도 그렇고 노래도 내가 좀 만족을 해야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네. 그런 노력이 사실 빛을 바라는 건 결국 무대나 또
1: 네.
0: 그 음악을 듣는 이 청취자분들일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또 피드백을 받으셨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런 게 동력이 많이 되시나요?
1: 사람들의 피드백. 사실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본인 결국에는 나와의
1: 싸움이에요.
0: 싸움인 거네요.
1: 네.
0: 사람들이 어떻게 듣건 그것보다는
1: 네. 네.
0: 내가 들었을 때 나는 나에게 첫 관객인 거니까
1: 네.
0: 나한테 제일 좋은 음악을 할 거다. 내가 원하는.
1: 네.
0: 그것도 상당히 인상 깊은
1: 네.
0: 기린님의 그 사상인 것 같아요. 네. 야, 저는 사실 이 대중성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1: 네.
0: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1: 네.
0: 아, 내 음악을 어떻게 들을까 때문에 많이
1: 네.
0: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전혀 타격이 없으세요?
1: 네, 내가 만족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
0: 있겠지.
1: 네.
0: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
1: 네. 일단 내가 만족해야 뭐 세상에 내놓는 건 아닌가.
0: 그렇죠.
1: 네.
0: 만족하지 않는데 내놓는 건
1: 네.
0: 나한테는
1: 네, 의미 없는
0: 의미 없는 일이니까.
1: 네.
0: 멋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막 지칠 법도 한데 이렇게 네. 그렇게 보면서 부모님께서는 걱정 안 하세요? 야, 좀 적당히 해. 너무 널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아니에요.
0: 하시지 않으세요?
1: 저희 엄마는 더 채찍질
0: 채찍질 하세요?
1: 쉬지 마. 노래 안 해? 이러고. 저희 엄마 너 연예인이 살쪘어?
0: 그럼 안 되지. 이렇게.
1: 네. 되게 통제 성향이시라서.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도 저를 많이 채찍질하고 저도 좀 발전해야지 좀 만족하는 스타일이라서 늘 약간 발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0: 이 남원에서의 여정이
1: 네.
0: 뜻밖의 다른 지점에서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쉬고 가시길 바랬고 충분히 전북에 그 느리게 걸어도 괜찮아라는 것들을 사실 파란들이 많이 발견하고 가기도 하는
1: 네.
0: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 그 안에서 스스로의 그 부리를 이제 깨고 네. 또 새로운 네. 부리를 장착하는 그런 여정처럼 네. 느껴져서 네. 야 이게 또 전북의 또 새로운 재발견 아닐까?
1: 네.
0: 네, 남원에서 그런 여정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 남원에서 오는 그 여정이
1: 네.
0: 감히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시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기린님의 더 깊은 이야기도 또 나누고 싶었는데
1: 네.
0: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렸어요.
1: 네.
0: 앞으로 이제 기린님께서 꿈꾸시는 여정 또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린님의 여정들을
1: 네.
0: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1: 네, 저는 네. 앞으로도 제 소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와블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 들어갔거든요.
0: 어떻던가요, 와블은?
1: 지금 들으면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네. 왜냐면은 너무 남의 의견이라든지 남의 생각들을 의식하고서 하지는 않았나.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펼쳤어도 됐는데 그걸 주춤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내 색깔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네 앞으로 내가 계속 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동생이랑 같이 연구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기린님의 여정은 또 그 안에서 또 펼쳐지는 게 새로운 네. 또 길이 있겠네요.
1: 네.
0: 좋습니다. 득음하시는 그날까지 또 네. 득아하시는 그 여정을
1: 네.
0: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네. 있겠습니다.
1: 네.
0: 저희 그 전주에 가면 김훈총입니다는 마지막 세레모니가 있어요.
1: 네.
0: 예, 제가 전주에 오면
1: 하면 네.
0: 본인 입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해주셔야
1: 됩니다.
0: 네, 그렇게 해야 끝이 나거든요.
1: 네.
0: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1: 네. 네,
0: 우리 청취자분들 처음 만나서 더 아마 청취자분들도 기린님이 와 우리 지역에 와 계신다니 이런 귀한 분이 더 반가워하시는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기린님께서 스스로의 그 승부욕과 계속 쟁취와 싸움의 여정이시겠지만 그 와중에 전북에서의 좋은 쉼과 또 새로운 여정과 스펙트럼이 펼쳐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외치겠습니다.
1: 네.
0: 전주에 오면
1: 이기림입니다.
0: 네, 행복하시고요. 와블의 노래 그대 오늘 하루도 띄워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게 잠깐 들어졌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가 뜨면 I'm into you. 하루의 시작을 너로 하는 이유 내 손목에 남은 자국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잡아줄래 내 손목. Baby I'm like vine, 거빈센의 방 너의 친구들의 말 다 틀려 나는 알아. 회색의 밤 너 빛을 내니까 내가 그려줄게 마치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한 사람의 행복이란 열정의 부재가 아니라 열정의 지배 속에서 만들어진다. 알프레드 테니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제 밝은 밤 일부의 일을 했죠. 할머니와 식사를 하고 지연은 정조모님에 대해서 자신을 닮은 사람 이야기를 하다 정조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39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바람을 가르며 넓은 부폭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그는 눈길을 빼앗겼다. 억울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그저 슬프기만 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위협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체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저에는.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빠졌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곧장 역사로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둥근 어깨, 커다란 손, 주머니에서 거스름돈을 꺼내 건네주는 몸짓, 지나가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며 가끔 옥수수를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옥수수 씨눈을 얼굴에 묻히면서 옥수수를 크게 베어무는 모습을. 그래, 나는 저 애를 알고 있었어. 그는 생각했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같이 열차를 타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아주 많아. 열차를 타고 우리 오래도록 이야기하자. 허무맹랑한 생각이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군인들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손님인 줄 알고 반가워하던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녀 쪽으로 얼른 달려갔다. 너 이름이 뭐지? 사는 곳은? 군인이 그녀에게 일본어로 물었다. 그녀는 군인을 쏘아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증조부가 미소 지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일본어로 그들에게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일본어를 잘 모르니 이해해 주십시오. 사는 곳을 알고 싶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에 군인 둘이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남편이 없는 여자아이를 원하는 거였다. 그도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도 군인들이 혼인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 그 때문에 부모들은 고작 9살, 10살밖에 안 된 딸들을 혼인시켰다. 그게 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에게 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떠나고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남편이 있느냐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나 남동생은? 삼촌은? 당숙은? 그녀는 차례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집에는 누가 있어? 그들은 집으로도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 얼굴을 그녀는 가만히 바라봤다. 우리 어마이. 그녀가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군인들에게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어마이

너를 데리고 같이 가고 싶다. 그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다. 내를 팔고 싶어서 기르는 기야? 그녀가 말했다. 기계 무신. 내버려 두려요. 그냥 내버려 둬. 여기서 옥수수 팔면서 엄마이랑 살겠시다. 기가 왜 못하게 해? 다 사람을 잡아가지 못해서 야단이지. 개성으로 가면 호적도 만들고 혼인신고해서 같이 살 수 있다. 헉! 그녀는 짧게 웃고는 옥수수 광주리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는 초조해졌다.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거워 보이는 광주리를 들고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개성으로 가야 했다. 저 여자애를 데리고서. 증조모는 일본어를 잘 몰랐다. 음식을 팔 정도로는 말을 이해했지만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본 군인이 왔을 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역사 앞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얻어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와 헤어지고 집에 가니 일본 군인 한 사람과 동네 아저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동네 아저씨가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호강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했다. 그제야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세상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었다. 양민들의 껍데기까지 벗겨먹는 일제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자신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줄 리 없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마이가 아프시니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은 없으며 나흘 뒤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날 그녀는 잠들 수가 없었다.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랐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걷고 싶으면 걷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펑펑 울고 싶었다. 백정의 표지 따위는 집어던져버리고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개성에 같이 가자고 말하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보다도 어려 보였다. 변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고 얼굴에 세상을 모르는 태가 났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나를 잡아다 팔까? 그녀는 생각했다. 두려운 마음이 온몸을 가득 채웠다. 의원은 어머니가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했었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그 말을 들은 게 열흘 전이었다. 군인이 다녀가고 나서 그녀는 차라리 어머니가 죽기를 바랐다. 간절히 빌었다. 그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부디 어마이 내가 떠나기 전에 돌아가시라요. 그녀는 빌고 또 빌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 남자가 다시 역사 앞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물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개성으로 가려 하느냐고. 군인들이 데려가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인데 왜 당신이 나를 돕자고 하느냐고. 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대신 옥수수 하나를 사고는 그녀 곁에 서서 먹기 시작했다. 그가 옥수수를 먹는 동안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당신은 부모가 없느냐?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표면적으로는 그에게 묻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알게 됐다. 자신은 결국 이 사람을 따라가리라는 걸.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자신을 팔아넘길지도 모르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0: 나를 챙기자. 그녀는 생각했다. 나를 위협하면 칼로 방어하자. 그는 놀랄 만큼 천천히 옥수수를 먹었다. 그걸 다 먹은 다음 옥수수 속대를 주머니에 넣고서 그녀를 보고 말했다.
1: 가고 말고는 너가 정하라. 군인들이 널 데려가면 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러는 기야. 네 말이 맞다. 내 노를 몰라. 너도 내를 모른다. 길에도 알 수 있는 기가 있잖아. 너가 이렇게 가버리면 내는 불행해질 기야. 되돌릴 수도 없이 고통스러워질 기야.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옳다. 내는 너가 지금처럼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내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기는 아니다. 내랑 개성으로 간다면 너희 어머니를 돌봐줄 동물을 너희 집에 보낼 기야. 내일 이 시간 여기로 그 동무와 함께 오고 왔어. 어머니에게 인사드릴 시간이 필요하니
0: 어머니를 길에 두고 갈 수는 없시다. 그녀가 그렇게 답하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인들이 올 기다. 이건 상상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내일 이 시간 여기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서 자리를 떠났다. 참 느리게도 걷는구나.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떠나야 해. 그날 밤 내내 증조모는 잠들지 못하고 고조모를 안고 있었다. 어마이, 누군가 어마이를 돌보러 온다길했어. 아니, 길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어마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어쩔 수가 없어. 길에 너는 벌을 받겠지. 아마 평생 벌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어. 오마이, 너는 군인들을 따라갈 수 없어. 오마이, 오마이, 우리는 이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그는 키가 훌쩍 크고 목이 긴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 사람은 아직 어린 태가 남은 그에 비해 어른처럼 보였다. 자기를 보고서 작게 묵례까지 하는 남자. 그 사람이 세비 아저씨였다.
2: 왜 세비 아저씨예요?
0: 아저씨가 자란 동네가 세비였거든. 세비 아저씨의 조상도 박해받던 천주교도였고 그런 이유로 증조부의 가족과 가까워서 그들은 형제처럼 지냈다. 증조부가 고향을 떠날 거라고 했을 때 세비 아저씨는 증조부를 말렸다. 증조부는 세비 아저씨를 설득했다. 벌써 군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자 아이들 수를 헤아리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여자 아이는 최소한의 울타리도 없다고. 오빠나 남동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사촌이라도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남자 가족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런 여자애라는 건 백정의 딸인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존재라고. 그녀는 증조부와 세비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갔다. 세비 아저씨는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와서 당신 어머니를 챙기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증조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열차 3등석에 자리를 잡은 증조모는 열차가 움직이고서야 좌석을 붙들고서 울 수 있었다. 증조모가 증조부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을 뿐 울지 않았으니까. 증조모는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래도 그때 군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던 건 너희 아버지 덕분이라고. 그대로 병든 어머니 곁에 남았더라면 자신도 동네 힘없는 집 여자애들과 함께 끌려갔으리라고 말이다. 증조부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 증조부가 가장 최악이었던 순간마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나를 구했어.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나를 구했어. 개성역에 도착하자 증조부의 당숙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증조문은 주머니 속에 칼자루를 만져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매주 뜨는 냄새가 나는 작은 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둘은 이불을 따로 펴고 잠들었다. 다음 날 증조모는 그와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을 옮겼다. 증조모가 마을을 떠나고 이틀 후에 군인들이 다시 찾아와 트럭 짐칸에 동네 여자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떠났다고 했다. 증조모는 얼굴을 쉽게 붉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군인들이 증조문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을 잃어버렸다. 증조모의 침묵은 그 마음은 할머니에게도 스며들었다. 세비 아저씨는 알지도 못하는 백쟁의 집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고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병상을 지켜주었다. 그 일을 두고 증조모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세비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밭을 매라면 밭을 매고 매일 물을 기르라면 물을 길고 아저씨가 위험에 빠지면 달려가 구하겠다고 말이다. 정작 아저씨가 고 조모를 돌본 건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증조부가 당숙의 친구가 하는 방앗간에 일을 구하고 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증조모는 고조모의 부음을 열흘이나 뒤에 들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더라도 군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당연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녀는 당연해 할 수가 없었다. 내도 데리고 가라. 그녀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있던 엄마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떼어내던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때 증조문은 고작 17살이었다. 17에 그런 나이가 아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하는 나이. 아침마다 옥수수를 삶아 한 광주리를 이고 팔러 다녀야 하는 나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엄마의 공포와 노여움과 외로움을 지켜봐야 하는 나이. 영영 자기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예감을 하는 나이. 백정이라는 표지 때문에 길을 지날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조롱당하고 위협당하는 나이. 엄마를 버려야 하는 나이.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멀리서 소식을 들여야 하는 나이. 그렇지만 증조모의 17은 그런 나이였다. 할머니는 증조모가 그 나이에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녀는 17살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일평생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살았던 17의 증조모가 마지막 나날에야 자유로워졌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할머니를 보고는 방긋 웃던 증조모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오마이, 오마이 왔어.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에게 두 팔을 쭉 내밀던 모습이 말이다. 할머니는 증조모가 고조모에게 느낀 감정이 죄책감일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고조모에 대한 증조모의 감정이 오로지 깊은 그리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리광 부리고 싶고 안기고 싶고 투정 부리고 싶고 실컷 사랑받고 싶고 엄마, 엄마 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차곡차곡 접어둔 채로 살아왔을 뿐이라고. 증조모가 할머니를 보며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할머니는 고조모가 증조모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길에 가라. 내래 다음 생에선 네 딸로 태어날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얘야,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났던 거야.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최은향 작가의 밝은 밤 같이 하셨습니다. 어제 다음 9월부터는 화요일 9시 반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9시에 방송이 됩니다. 화요일 9시에 배낭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9월부터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다민이었습니다. 뜨거운 밤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0: 모두 순간에 담을 순 없겠지 but I'll be by your side, I'll be by your side. You are my dream, dream.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쓸데없는 자기 체면 유지 때문에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구별해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이나 자기 체면 유지에 급급하는 것을 자존심으로 착각해선 안 될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는 자만과 내가 가진 능력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늘 꼴찌의 삶입니다. 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깨트리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박지현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들으시면서 지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양지은, 천리 여행, 강문경, 양파 같은 여자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배원 가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원 가옥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남면에 있는 오래된 전통 가옥으로 2002년 12월 14일에 익산시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옥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오래된 전통 가옥으로 인근에 조혜영 가옥과 김한균 가옥이 있어 토석 담장과 한옥 기와 지붕 등이 어우러져 전통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배원이 1917년 지은 가옥으로 함라 삼부잣집 중 가장 먼저 지어져 조혜영 가옥과 김한균 가옥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안채, 사랑채를 비롯하여 이 집안의 부를 이뤘던 조부 이배원이 생활하던 초가가 있었고 뒤뜰에는 창고, 헛간, 축사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토석 담장만이 남아 있으며 사랑채는 내부가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이상 익산시 향토유적 제10호 이배원 가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문주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정용일, 운명의 여인, 가요진, 복터졌구나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0: 다른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소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출연하게 돼서 많이 떨리긴 하지만 즐거운 애청자 여러분과 좋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제가 김소희 씨의 활동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김소희 씨.
1: 예.
0: 노래하실 때 예. 옛날에 그 오래된 가수 있잖아요. 옛날 유명하신 분들 이미자 이런 분들 색깔이 막 나셔요. 많이 들으셨나요?
1: 예, 예.
0: 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1: 예.
0: 예, 그 노래 풍이 옛날에 그 고전 음악 예. 이런 풍이 좀 나거든요. 오, 젊었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1: 예, 주로 트로트, 뽕짝을 많이 불렀어요.
0: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예, 오, 그러니까 그런 그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 패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1: 아. 오.
0: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1: 제가 젊었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런 친구분들하고 모임 때 이런 스탠드바를 가서 노래를 하면 그렇게 우와. 재미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미자 씨를 닮았다고 그때 당시는 그 이미자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목소리도 닮았다고 그랬거든요.
0: 아, 그랬어요? 예. 와, 그때 당시 스탠드바요?
1: 예, 예.
0: 이야, 스탠드바 그때는 아무나 못 갔는데.
1: 근데 스탠드바라기보다도 군산에는 음파가 있잖아요.
0: 예.
1: 음파 그 안에서 노래 방식으로 노래를 해요.
0: 아, 아. 7080, 막 이런. 예, 예, 예.
1: 근데 오. 그때는 저는 이렇게 예. 움치고 춤을 좀 못 춰요. 흔드는 네. 거는 못 해. 그냥 이미자 선생님처럼 네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노래는 잘해요, 노래.
0: 노래?
1: 예, 그래서 오, 예. 제가 취미가 노래라서 그냥 노래 부르기를 참 좋아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원래부터 노래 굉장히 좋아하셨나봐요.
1: 예, 예, 예, 젊었을 때부터.
0: 오, 그랬어요? 원래 젊었을 때는 어느 쪽에 계셨었어요? 어느 쪽에? 젊었을 때?
1: 아니, 저는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살림만 하다가 이렇게 예. 모임 그런 데 가서 노래를 하다 보고 거기에서 우리 지금 회장님 전 고인된
0: 네.
1: 회장님 분을 한 25년도에 거기서 뵀어요. 처음에.
0: 와, 그때, 회장님을?
1: 예, 예. 그 하멸에 계신 회장님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0: 네.
1: 근데 그분이 이 음악 계통을 좋아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 거기서 처음 봤는데 이 노래 가요 이게 봉사단체를 한번 자기가 차리고 싶다고
0: 네.
1: 그래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0: 오.
1: 제가 하멸에다 이런 음악을 차리려고 하는데 군산에서 거기까지 다닐 수 있냐고.
0: 와, 하멸에서 아니 그게 군산에서 하멸까지.
1: 예예예. 예, 예.
0: 오.
1: 근데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못 배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그때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그 하멸을 다니고 있어요.
0: 와, 한 20년도 넘겠네요. 네.
1: 지금 와. 그 회장님하고 하신 지는 25년.
0: 와.
1: 그 이제 그 차릴 때까지는 한 23년째 지금.
0: 와. 예. 김소희 씨가 진짜 그 성실하시다. 한번 그냥 약속은 그냥 신의를 굉장히 깊게 예, 예, 예, 지키고 예. 계시네요.
1: 그거 저는 한결로만 쭉.
0: 와, 이야. 그럼 노래하고 이런 그런 봉사단체인가 봐요.
1: 예, 예,
0: 노래도
1: 예,
0: 하고
1: 예.
0: 뭐 이렇게 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1: 예, 예, 예, 예.
0: 와, 그런데 가시면 물론 또 이미자 선생님 노래.
1: 예, 예.
0: 와, 아주 뭐 하멸 뭐 전체를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네요.
1: 예, 왜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1회로 차리셨어, 그분이.
0: 아.
1: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와서 놀고, 지금은 다들 옛날부터 또 하나하나씩 익산으로, 익산 사시는 분이 많이 왔거든요. 익산 사시는 분이 다 지금은 다 차렸어요.
0: 아, 익산에 계시던 분이.
1: 봉사단체들.
0: 예. 갖고 지금 다니시다가.
1: 갖고 익산에 지금 그 단체가 100몇 개라고 돼요.
0: 100몇 개요?
1: 예.
0: 와, 많네요.
1: 갖고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멸에서 다녔기 때문에
0: 네.
1: 그분들이 저를 저는 몰라도 수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0: 네.
1: 한두 번 와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0: 네.
1: 근데 이제 그분 저는 몰라도 그분들이 익산 거 알아보더라고요.
0: 와.
1: 어떻게 버스 타고
0: 네.
1: 23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냐고 칭찬은 잘 해줘요. 그래도 고맙죠.
0: 와, 참 대단하셔, 진짜. 23년을 갖다 그 봉사단체를 계속 다니신다는 예. 거는, 집에, 그러면 그 집에서는 뭐라 안 해요?
1: 예, 애기 아빠가
0: 예.
1: 많이 저기를 해줘요.
0: 응원해줘요?
1: 예, 저 이해도 하시고, 또 와. 제가 운전을 못 오면 또 데려다 주고.
0: 와.
1: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에 네. 그런 뒷바라지를 해줘요.
0: 와, 아, 박수, 박수. 와,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진짜. 23년째 거 가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집에서 또 응원해 주는 게 진짜 대단하시다. 와, 와는 김소연 씨한테 드리는 거고, 박수는 제가 지금 그 집에 계시는 분한테 박수 치고요.
1: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대단하시다. 이야,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버스 타고 간다는 게. 와.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0: 네.
1: 이제 자기 노래를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0: 아, 예.
1: 그래서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 저는 이제 네. 봉사만 하려고 했는데 자기 노래들을 하나씩 갖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만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다녔는데.
0: 네.
1: 그래서 어떻게든 저 정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곡을 하나 받았어요.
0: 아.
1: 그래서 곡 받은 지는 23년도에 받았어요.
0: 아.
1: 갖고 지금 불과 한 4년 됐죠.
0: 네, 좀 따끈따끈하네요.
1: 예, 예.
0: 네, 오, 그래도 23년 동안 봉사하셔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1: 예, 예.
0: 많이 보면서 참, 그동안 욕 보셨네. 그거 참고 계시느라고 곡 안 내고.
1: 예.
0: 곡 안 내고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내 하나, 말이 하나, 내 하나, 말이 예, 하나, 예. 고민되잖아요.
1: 근데 저는 그거를 네. 뭐, 나이가 있고, 뜨는 것보다도.
0: 네.
1: 그냥 기념으로.
0: 그렇죠. 예, 예.
1: 기념으로 한번 내고 싶어서 냈어요.
0: 네.
1: 그랬더니 오. 이제 아는 언니들이 곡을 갖고 집에다 놓으면 뭐냐.
0: 네.
1: 그냥 이렇게 활동 좀 해봐라 해가지고 네. 했어요.
0: 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가 전부야. 이 노래가 어떤 곡이에요?
1: 아, 네가 전부야는 저 정문 선생님이 작곡하셨는데, 작사, 네. 작곡하셨는데,
0: 네.
1: 이 노래는 소중한 사람들의 저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0: 아,
1: 노래예요.
0: 아, 네, 네. 좋습니다. 김소희 씨의 곡, 네가 전부야.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소희 씨의 곡 네가 전부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소희 가수는 함열 예우의 봉사단체 재무국장 23년째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또 봉사하신 거예요? 버스를 타고 23년째 봉사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네네네. 봉사를 진짜 23년 하셨는데 어때요? 봉사를 하러 가시면 어떤 마음이세요?
0: 아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과
1: 저 진짜 가까운 뭐 진짜 형제관계 같겠네요.
0: 예,
1: 뭐
0: 그렇죠.
1: 그냥
0: 예, 나이 드신 분이 예. 또 어머니 아버님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가족같이 그냥
0: 와. 예, 가족 분위기.
1: 와, 뭐 그냥 생일날 다 알고 그냥 이런 모임 그냥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가족처럼 맨날 이렇게 보는 거겠네요.
0: 예, 예, 예. 가족도 전부인 단체라고 보여야지.
1: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때요? 봉사 그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그쪽 가시잖아요.
0: 예, 예.
1: 어떻게 보면 거기 그 계신 분들이
0: 예, 예.
1: 그 선생님 그 김소희 가수님을 보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쪽에서.
0: 예, 익산 쪽에서 많이 봤어요. 익산 오. 요양원 쪽에서.
1: 예.
0: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저기할 때부터 안 갔거든요. 거기는.
1: 예. 예.
0: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잘 오신다고
1: 네.
0: 또 날마다 왔으면 좋겠다고 아.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1: 아 날마다 왔으면 좋겠다고?
0: 예, 예, 예. 자주 오시라고 그런 소리
1: 많이 자주 오시라고?
0: 예, 예. 예.
1: 거기를 가다 보면은 그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계신 예. 분들인데 23년 동안 그 계신 분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거기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신 분이 있었어요?
0: 아니 없어요.
1: 아, 다 바뀌었어요 그냥 몇 번
0: 예,
1: 이렇게?
0: 예, 예, 바뀌었어요.
1: 예. 그러시구나.
0: 그리고 또 제가 예. 16년도에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1: 예.
0: 엄청 아파요 지금도. 근데 아.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1: 아, 좀 그러셨군요.
0: 예.
1: 오, 그럼 조금 쉬었다가 가신 거예요?
0: 한 2년?
1: 아, 아프셔가지고?
0: 예.
1: 오, 그러시구나. 그래도 또 노래하면 기운이 나시죠?
0: 노래할 때는 이 모든 아픈 거를 잊고 오니까 아픈 일을 몰라요, 그 순간.
1: 아, 노래할 때는?
0: 예, 예, 그 순간은. 거기에 열정을 있다. 쏟으니까.
1: 오, 끝나고 집에 오면 아프구만요.
0: 이제 끝나면 이제, 그렇지 아무래도 조금씩 아픈.
1: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0: 예, 그런 소리 예, 많이 예. 듣습니다.
1: 예. 23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한 두 가지 말씀하시면은?
0: 예, 처음에는 네. 참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자랑스럽고, 남 앞에 가서 노래했다는 것이 그게 정말 자랑스럽고,
1: 네.
0: 또 한 번은, 아니,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장님이 저하고 한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 와.
0: 가고 지 1년 넘었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렇게 오래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회원들을 다 속으로 뭔 일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색 않고
1: 네.
0: 그런 점이 너무 좋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아직도.
1: 오.
0: 그분이 안 계시니까 조금 예. 애우의 단체가 좀 예. 그래요. 모든 회원들이 그전 회장님 있을 때가 재미는 있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1: 아, 전에 회장님이 좀 이렇게 정말 굉장히 마음이 넓으셨나 보다.
0: 이 사람들 포옹을 이 회원들 예. 포옹 아주 잘해 주시고 그랬어요.
1: 네. 지금 많이 생각이 나시겠어요.
0: 예. 그분이 오래돼가지고.
1: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회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 중에 특히 아니면 소희 씨한테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0: 아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항상 네. 막 그 일을 맡아서 많이 하고 청소 뭐 하니까 막 버스가 타려면 제가 일찍 나오야잖아요. 그러면 네. 더 있다가라고 자기가 태워다 준다고. 예, 그렇게 태워다 주신 기억도 많이 나요. 또 여러 회원들이 아저씨들이 또 한두 번씩 다 태워다 주고 그래서요.
1: 네. 정말 가족 같아가지고.
0: 예.
1: 예. 아 그러시구나. 회장님이 그래도 많이 챙겨주신 게 기억이 그래도 많이 나시나 봐요.
0: 예.
1: 그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마음 써준 게 기억에 남고 또 그게 고마워가지고 또
0: 예. 예? 이제 아파서 예. 돌아가셨으면
1: 네.
0: 그게 이제 좀 덜 저기였잖아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익산병원에서 무릎 수술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1: 와 왜요?
0: 그래서 무릎 수술하러 들어가가지고
1: 네.
0: 막 폐혈증 왔는가 봐요. 갖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
1: 와.
0: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저기 모든 회원분들이 좀 마음 아파했어요.
1: 그때 오, 아, 또 그런
0: 예, 예, 예.
1: 또 일이 있었거든요. 와, 김소희 씨가 노래를 하면서 가장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0: 보람을 느낄 때는요.
1: 예.
0: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1: 네.
0: 아니 아프면서도 이 노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또 아플 때는 또 이 몸이 안 아프게 또 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저로서는 이 노래를 잘 선택을 해서 제가 하고 있구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오, 아 내가 참 노래를 하길 잘했다.
0: 예예. 예, 예.
1: 오,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0: 예, 예.
1: 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김소희 씨의 두 번째 선곡.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들어보겠습니다.

0: 김소희 씨의 목소리로 흑산도 아가씨 잘 들었습니다. 김소희 씨,
1: 네.
0: 요즘에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관심 있는 거요?
0: 네, 요즘에.
1: 아, 저는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0: 네.
1: 좀 제 몸이 빨리빨리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더욱더 빨리 저 완쾌될 수 있도록.
0: 건강에?
1: 예, 예, 건강에. 예,
0: 건강을 요즘 초점을 맞추셨군요.
1: 예, 예, 예, 저는. 아프기만 않으면 저는 네. 걱정할 게 없거든요.
0: 네.
1: 집에서도 다 식구들도 그러고.
0: 네. 그니까요. 또 집에서도 잘 해주시고.
1: 예.
0: 네. 김소희 씨가 평소에 노래를 연습하시는데 어떻게 주로 이미자 선생님 거 말고는 또 다른 노래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어요?
1: 예, 제가 저기에 예, 이 노래의 이 목소리에 맞게 제가 어울릴 수 있는 거, 제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그런 노래 저는 좋아하거든요.
0: 아, 목소리에 예. 어울리는 걸로?
1: 예, 제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첫째는.
0: 네, 네. 그 중에서 요즘에 많이 배우시는 노래는 어떤 거예요?
1: 아, 저는 요새 김양의
0: 예.
1: 그 바람의 영가.
0: 김양의?
1: 예, 바람의 영가. 저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예. 김소희 씨가 오시면서
1: 예.
0: 직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예.
0: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1: 아, 저는요.
0: 네.
1: 직업이 없어요. 항상 결혼해서
0: 네.
1: 그냥 가사에 주부 일만 했거든요, 지금까지.
0: 와, 최고 좋은 직업인데요.
1: 그리고 노래를 네. 좋아해서 노래만 하고
0: 노래만?
1: 다녔어요. 예, 예, 예.
0: 아따, 참말로 행복하시겠습니다.
1: 네, 네. 아, 우리 제 남편분한테 감사드리죠.
0: 네, 노래만 그냥
1: 예, 살림하고
0: 네.
1: 노래하고.
0: 예. 아,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1: 자, 딸내미 얘기를,
0: 네.
1: 딸이 애기가 셋인데,
0: 네.
1: 옆에 살으니까 그 애기 셋을 갓난애기 때부터 키워줬어요, 지금까지.
0: 셋을요?
1: 예.
0: 아이고, 최고 힘들게 살으셨는데?
1: 그래도,
0: 네.
1: 그래도 그 손녀딸 보는 재미가 있고 노래하는 하면서 하니까 저는 즐거웠어요, 항상.
0: 아, 즐거웠어요? 원래 애기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1: 그러지요.
0: 예.
1: 어느 때는
0: 예.
1: 아, 나가서 노래하는데 노래를 하고 노래하는데 이놈 애기 때문에 못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좀.
0: 맞아요. 맞아. 그러시구나. 노래 아니면 주부. 오직 그냥 애기 좀 봐주고 또 애기 이쁘잖아요.
1: 예예예. 예.
0: 그죠?
1: 예,
0: 예. 자식이 나는 또 애기니까.
1: 그러지요. 예.
0: 예. 막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틀리더라고요. 우리 애기 킬 때하고는.
0: 아, 좀 달라요?
1: 예, 예,
0: 어떻게
1: 예.
0: 달라요?
1: 우리
0: 느낌이?
1: 애기들 킬 때는 그냥 그런 값 하고 켰는데 예. 그때 당시 이뻤지만 그런 것도 켰는데 이 딸이 손녀를 낳으니까 그 애기가 정말 더 이쁜 거예요. 제가 키우니까.
0: 아,
1: 그런
0: 점이
1: 틀리더라고.
0: 오, 참 그렇구나. 그게 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1: 예.
0: 애기를 이렇게 키워본
1: 예.
0: 사람은. 아, 그러시구나. 아, 김소희 씨 인생곡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곡이에요? 인생곡이 하나 있다면.
1: 인생곡이 있다면 저는 여자의 일생.
0: 아, 여자의 일생?
1: 예, 예. 저는 그런 노래죠.
0: 어디 대목에서 꽂혔어요?
1: 여자의 일생은
0: 네.
1: 여자이기 때문에 참어야 하나.
0: 별로 안 참았을 것 같은데.
1: 아니, 저는 보기하고는 틀려요.
0: 아, 많이 참았어요?
1: 예, 저는 그렇게 또 뭐 참을 일도 많이 없지만,
0: 네네.
1: 웬만하면 인간대화 관계에서도
0: 네.
1: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네.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네. 그런 값다 하고.
0: 예, 네, 따지지 않고, 묻지도
1: 예,
0: 않고.
1: 예, 그냥. 그런 네. 사람이 뭔 말 하면, 아, 네. 그럴 수도 있지.
0: 네. 예.
1: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0: 네.
1: 성격이 그래요.
0: 오, 참아야. 그 대목에 꽂혔다는 거죠? 예. 예. 아, 좋습니다. 아,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1: 네,
0: 다음에
1: 감사합니다.
0: 초대하면 나와주시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그때 오시면 조금 덜 떨리시겠죠?
1: 네네, 그러겠죠.
0: 오늘 잘하셨어요. 예.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너무나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오늘.
0: 네, 아유, 고맙습니다.
1: 너무나 감사드리고.
0: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예, 제가 네가 전부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에 제가 못하지만서도 저기 사랑으로 봐주시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김소희 씨도 매일이 콘서트처럼 활기찬 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희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소희 씨의 목소리로 이수진의 이미 좋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김소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